기억하세요. 소울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오늘의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수승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씨 텅 비어진 니까 얼른 또 채우기 바쁘게 움직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병정 씨 뿜뿜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병욱님 어제 급하게 일 생겨서 중간에 인사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그런 의미로 쏘리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병숙 씨 오늘도 뿜뿜 선선한 가을날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또 기분 좋은 또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온도 습도 is very good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Yeah, very good이다. 예, 기분 좋아지는 가을 날씨로 출발을 하고 있는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7635님 서늘한 날씨에 발가락이 시려서 잠이 깨는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둘째 중학교 2학년 딸이 또 체육복 바지 무릎에 구멍을 내고 엄마 또 빵꾸 났어 하고 쓱 웃네요. 저를 닮지 않아서 운동을 좋아하고 학교 피구부 활동까지 하는 딸이 너무 예쁩니다. 공부보다는 체력이 먼저다라는 말을 오빠한테 했었는데 동생이 실행 중이네요. 뭐든 잘하는 거 하나씩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뛰어놀아야 됐다잖아요. 뛰어놀아야

될 때, 뭐 공부도 공부지만 또 뛰어놀아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열심히 놀면서 또 체육복에 구멍 내 가지고 오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네,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자, 찬양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상이 옹기상이가 찬양하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면서 당신의 문자 기다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려요. 뿜뿜.

네, 옹기장이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요 찬양에 이어서 한스 밴드가 올라오네요. 그 사랑의 숨결. 숨결이에요, 숨결. 아, 근데 비염 때문에 약간 코는 막힌 숨결이. 죄송합니다. 자, 정수와 아, 이제는 춥네요. 전기장판 켜고 잤다는. 전기장판 벌써 이불 잘 덮으세요. 백병현, 정혜성, 정병구, 5495님 잘 오셨습니다.

한스파운드의 그 사랑의 숨결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투더 방송 생방송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5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당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수승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My Precious,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96님, 출근길 하늘 구름이 너무 좋네요. 해피데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약간 진짜 그 이름을 정하자면 HAPPY예요. 완전 해피 그 자체야. 깨끗하고 아주 그냥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조식을 먹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예, 한 구름이 유독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예, 난 무슨 뭐 저기 그 소품인 줄 알았어요. 세트인 줄 알았어요. 뭐 세트 저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바퀴째 막 굴러가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걔만. 괜찮아요? 그 친구 뭐 어디까지 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예, 굉장히 신기했던 좀 이질적이었던 예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제 그냥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은경 씨, 천수 이천수라니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천수님이 왜 나와요 여기서. 예, 저는 이건수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허 AD 은혜가 넘치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평안을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평안을 아침부터 기도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네. 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도 덕분에 오늘도 평안한 이곳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방송 사고 나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방송 사고 나고 뭐 음악 잘못 나가고 막 DJ 멘트 꼬이고 막 이러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막 아프고 막. 예.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솔띠, 지난 주말에 남편이 캠핑 박람회 구경 가자고 해서 갔다가 텐트를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텅장이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텅 빈 그 자리에 가족과의 시간과 사랑들을 채워가려 합니다. 와, 아, 야, 좋은 표현인데?

역시 배운 여자야. 텅 빈 그 자리에, 예, 가족과 사랑을 채워. 좋다. 예, 많이 채워가세요. 예, 많이 채워. 넘치게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뭐 초칠러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러지 마시라고. 보통 그렇게 우발적으로, 예, 홧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장비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 이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예, 좀 구석에 이렇게, 굉장히 먼지와 함께, 이렇게, 보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실직고 하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캠핑, 뭐, 텐트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장비를 좀 이렇게 좀 산 게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해보려고, 뭔가를. 근데, 예, 두 번 썼나? 아,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아, 막 접었다 폈다 하기 너무 어려운 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잘 못 펴고 있는데, 예, 저같이 그러지 마시고, 예, 아름다운 시간들로 많이 많이 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아침에 커피 한잔 내려 먹으면서 뿜뿜과 함께 해볼게요.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꼭 그 인증샷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 분께서, 피디님 오늘 뭔가 급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 급하신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무슨 말이야. 다녀왔어요. 사전에, 예, 사전에 다 이제, 예, 개인 정비를 마치고, 아예, 예, 뭐 이런 거니까, 그지? 예, 아닙니다. 안 급해요. 나 안 급해. 그냥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더 만나 뵙고 싶고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애간장이 탄다. 요거 정도지. 뭐 급한 건 없어요. 뭐 제가 뭐 급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1부 28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뭐 급할 게 뭐가 있어. 예. 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떤 9250 님께서 이천수 찾으셨어요? 제가 이천수예요. 아, 이천수 씨가 계셨네. 예? 아, 우리 이천수 씨가, 실제로, 예, 우리 방송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천수 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천수 씨가 계셨네. 전 이건수예요. 이천수예요? 저 이건수예요. 예. 이만수 씨는 어디 계세요? 만수 씨. 만수 씨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조금 급했네요, 방금은.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아침.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보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들려가고 있습니다. 9시 21분이에요.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요. 천수. 천수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천수입니다. 자, 이천수 씨는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병구 씨 재수를 2000번 하면 이천수. 조금 급하셨네 정병구 씨.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 윤미호 씨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장님 조남이 이만수 부장님이세요. 아, 모였네. 이건수, 이천수, 이만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 이게 되네. 이건수, 이천수, 이만수가 되네. 야, 우리 만수 씨가 계셨어요. 우리 이만수 부장님, 정말로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와, 우리 이만수 부장님. 이 억수는 없겠지? 예, 이 억수 씨는 없겠지. 예, 한번 수소문 해볼게요. 이 억수 씨. 예, 이 억수 씨. 주위에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조수 씨. 그만해, 이제. 예, 그만해. 죄송합니다. 아,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는 천수예요. 천수. 이천수 씨로부터 시작이 돼서 천수로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이행시까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691님. 뿜뿜 라디오의 어제 오프닝 중에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묵상을 해서 퇴근 후에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게 했더니 이게 본인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고백을 하게 했대요. 이게 너무 웃겨. 내가 묵상해서 때에 맞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어, 그래.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해봐. 그렇게 고백하게 했더니 어지러우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못 쓰신 거죠? 고백을 했더니죠? 그죠? 고백하게 했더니는. 내가 묵상해서 봤는데 왜 사랑한다고 해봐봐. 어? 얼른 사랑한다 해봐봐. 재밌네. 0691. 아, 재밌네. 아, 이분 재밌는 분이야. 자, 우리 정정을 한번, 예, 혹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예원 PD님, 테레비도 자주 보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테레비 없습니다. 예,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 코디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코디. 예, 오늘 가을 하늘이 높고 공활한데, 예, 그, 구름 한 점, 잘 안 되네, 뭐가.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을에 맞는, 예, 남자의 샷스. 예, 화이트 샷스. 예, 입고 있습니다. 예, 화이트 샷스. 약간

옥스퍼드 그 소재로 해가지고 그게 포인트예요. 요런 계절에는 소매를 두 번 걷어 올리는 남자의 소매. 그래서 소매를 두 번 말아 올렸다. 이렇게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스의 면바지, 면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벨트 했고요. 양말을 신었고요. 까만 양말. 거기에 남자의 구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네. 그래서 그런 코디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그 단추는 몇 개 푸셨냐고요? 하나 반 정도면 하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두 개는 약간 너무 여러 제낀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반 정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만 풀었습니다. 두 개 열면 감기 걸려요. 추워요. 안으로 겨드랑이로 공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워서 하나만 열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또 한 분께서 요거는 저희 그 뿜뿜 라디오 측에서는 그 아직까지 조금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PD님은 방송 중에 급하게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방송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의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쿨타임이 안 찼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행시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수 이행시, 천수 이행시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작품이 있는지 만나봅니다. 공병훈씨의 천, 천국의 수, 수타짜장. 천국에도 수타짜장이 있을까요? 천국의 스타짜장. 맛있겠다. 맛있겠네, 아주 그냥.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7476님, 천, 천국은 마체의 수, 수풀이 우거진 시원한 곳이겠죠?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19님 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수, 수많은 차들이 막혀있는 창원터널. 창원터널은 언제나 막히죠. 그런 막힌 당신의 마음 뻥 뚫어드리는 뿜뿜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74님 천, 천고마비의 계절. 수, 수두루 빽빽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수두루 빽빽아. 굉장히 정감 있는 표현이네. 수두루 빽빽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 표현인데 요거를 텍스트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텍스트로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수두루 빽빽. 글자로 써주신 분은 거의 없었는데 수두룩 빽빽이 있네. 좋네. 9250님 천, 천국가자. 수, 수지야. 우리 수지, 우리 수지 씨들. 특정 수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지 씨들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네요. 또 어떤 분이 함께 오겠습니까? 최예원 천하 만민 중에 셀, 수, 수 없이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 그대. 좋았는데, 약간 셀, 여기서, 약간 이렇게 부침이 있었네요. 부침이 있었습니다. 9250님, 두 번째 도전. 천, 천사가 좋아하는 수, 수박. 무슨 수박이야? 어디 수박인데? 천사도 좋아해. 어딘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4322님, 저희 남편 거래처 사장님 성함이 이역수님이세요. 이 억수 씨가 계십니까? 우리 억수님이, 이 건수, 천수, 만수, 억수, 이게 된다. 우리 억수님이 계세요.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조수님도 찾아보세요. 조수님도 찾아주세요. 이 조수님. 자, 이 조수님 계십니까? 이 조수님. 이 조수님 있으면 이 경수는 있거든. 그죠? 근데 이 해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 조수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0: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 법칙. 그 법칙. 그뭐 일곱 다리를 건너면 여덟 다리를 건너면 뭐 저기 도널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법칙. 그 이름이 뭐였지? 예. 여튼 그거 같다 지금 약간 느낌이. 예. 자, 이조수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조수님. 와. 약간 진짜 그 예전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예? 우리 김상덕 씨 찾았던 그거 기억나네. 예, 저희도 만수 찍고 억수도 찍고 지금 이조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천수 이행시 달려가고 있는데, 예.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라미라미 박보람이 천, 천년묵은, 수, 수란. 아, 그 정도면 썩은 거예요. 예? 보람씨, 그거 정도면은 깨면 큰일 나. 예, 큰일 나니까 잘 간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것 때문에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냄새 나요. 냄새 나서 큰일 나니까, 예. 잘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묵은 수란이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영 씨, 천. 천국에 수. 수면 방주 타고 갑니다. 수면 방주요? 수면 방주. 예. 약간 그뭐 냉동인간 같은 그런, 예, 느낌 아니죠? 예. 그래서, 타임캡슐 같은 거, 뭐, 이런 거인가? 예. 어쨌든, 예. 천수 이행시, 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천수보다도 이조수님 찾는데 지금 더 혈안이 된것 같아요. 예, 이조수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수 씨는요, 안 찾아요? 자, 이백수님도 오세요. 이백수님 찾아주시고, 이십수, 아, 이게, 아,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그 어감이. 어감이 이 십수님은 조금 예 그렇나요? 예. 아, 이 십자 숫자님 예, 이 십자 숫자님 예, 지금 또 계시면 예,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그동안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전국의 우리 청취자들 모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홈커밍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의 한양대학교에서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들을 거리, 체험 거리, 뭐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온 세대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숫자 70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자차로 뭐 따로 이동할 사람들도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 신청을 남겨주십시오. 네, 신청 남겨주시고 신청서는 다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뭐 이동할 방법들 뭐 이런 것들 따로 하면 되니까요. 자차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 따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을 소풍, 가을 페스티벌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0: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1: 네, 마커스의 이렇게 노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노아가 입장합니다. 천국은 March. 자, 10월 17일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 교통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 마치 천국이 이런 곳일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좋은 가을 계절에 어디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홈커밍 데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놓치시면은 2096년에 예,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다음 70주년에 140주년에 만나니까 그지? 예. 자, 놓치지 마시고 꼭 이 페스티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아의 천국은 마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9시 44분이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예, 전국의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소풍, 잔치, 페스티벌 예,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70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천수 씨가 갑자기 입장을 하시면서 예, 갑자기 사람 찾기 본격 흥신소 방송이 됐는데 많이 찾고 있어요. 우리 이천수 씨 등장하셨고 이만수님, 이만수 부장님 예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억수님도 계셨습니다. 예, 이억수님이 계셨는데 우리 한 분께서 그 포털 사이트에 이억수 씨를 쳤더니 와우 가수 이억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보금성가 가수인 것 같아. CCM 가수신가 봐요. 그래서 신학을 하셨고요. 신학 학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그룹 로뎀나무로 예, 활동을 하셨는데 로뎀나무라는 팀으로 예 활동을 하신 우리 이억수님께서 아, 야, 참 예.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보통 그 키나 몸무게는 안 적지 않나요? 169cm에 62kg에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 이억수님께서 예 포털 사이트에 당당하게 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조수님도 예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조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해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서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숙하게 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짓눌려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이 세상에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거울로 삼아 자라가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목소리도 억양도 마음 씀씀이도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불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모습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바울사도가 함께 있든 떠나 있든 상관하지 않고 이루어야 할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 바울이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도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와 상관없이 성도의 바른 삶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신앙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장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쓴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소원으로 가지고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리고 섬길 때 성도 각자와 교회가 티나 흠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

0: 영화롭게 하는 것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뻐시게 하는 것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 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회의가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나 계획은 무산되게 하시고 에스라와 비느하스, 사독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지도자,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선교비 과세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을 지켜주소서. 이 일로 인해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사님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선교의 부르심에 나태하고 둔감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거침돌이 디딤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아비와 어미들을 일으켜 주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의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와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도시와 농어촌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섬기며 헌신하는 청년들의 사역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하소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와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소서.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으키사 황무한 이 땅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9월 17일 목요일 붐붐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붐붐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 격한 청취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3.3 1MHz, 전자 FM 93.3 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취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문자까지 쓱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스승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모시는지 예 한번 봐봐요. 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신 것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자들 한 분 한 분 많이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님 2부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날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류서슨씨 함께하고 있네요. 2부 출첵합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This is a hospital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류서슨씨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927님 붕붕PD님 시작부터 DJ를 놀려주네. 예. 붕붕PD님 진행이 탁월하십니다. 거제 요양병원에 어머니 뵈러 가는데 운전하는 남편이 진행 센스가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즐겁게 듣고 가는 길 오늘도 극동방송 파이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진행 센서가 최고라고 약간 DJ한테 센서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센서가 붙어 있어 지금. 예. 그래서 멘트를 하다가 삐삐삐삐. 아, 이거는 재미없는 멘트. 삐삐삐삐. 아, 예. 센서가 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9927님. 그리고 남편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고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예,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우리 9927님과 우리 남편분께 큰

선물까지는 못 드리지만 예. 끝까지 들어봐야지. 큰 선물 대신에 큰 보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다녀오세요. 예, 어머님 잘 만나 뵙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정수아 오늘 계속 멕시코 발음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멕시코 발음은 뭔데요? 나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예, 멕시코 발음 뭐예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 부분? FM, 코스파섬, 인나가라서, 센서 FM, 블랑카예요. 예. 아, 요쪽인가요? 예, 멕시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멕시코에서 조금 먹힐라나? 예, 그래서 멕시코 출장 가실 일이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우리 어플리케이션 들고 가셔가지고 우리 멕시코까지 우리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뿜뿜 라디오가 예, 그제 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우리 글라발로 가야 돼요. 글라발로, 예, 글라발로 저기 니네 옆 동네나 가라 이런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직영을 할 말은 없어. 예. 그, 일단, 마산부터나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막, 코멘트를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 지경을 넓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 봅시다. 원시도 힘든데. 어쨌든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지 마요. 아시겠죠? 사실 결론은 그러지 마요라는 겁니다. 예, DJ가 생각보다 사람이 좀 여리고. 좀 이렇게 그 목소리만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좀 막 상상을 하세요. 막 그 당신들이 그리시는 어떤 그림, DJ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그림을 딱 그리시고 실제로 DJ를 딱 만나 보면 많이들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예 조금 놀라십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DJ가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약간 종이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 페이퍼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예, 여려요. 예, 생긴 거대로 여리기 때문에 뭐 예, 마산이나 가라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자, 3378님 4개월 현장에서 뿜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에 DJ의 활력있는 목소리와 센스있는 진행 힘이 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DJ의 최고의 예 보람이자 자랑이자 자산이자 예 그저 재테크자 아,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DJ 마음 잘 아시겠죠? 예, 그렇다라는 것들, 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찬양 함께 하면서 2부도 끌어올려야지. 어짜! 자, 이한진 미션 밴드와 함께 2부 시작.

나 이현진 미션 밴드의 기뻐하며 함께 오주연아의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리들리 메들리로 함께 달려봤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 격한 청취 거기에 더불어서 격한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당신의 이야기 오늘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1718님 지금 감기 몸살로 병원 가는 중인데요. 즐거운 찬양 들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다녀오세요. 그래도 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약간 호전됐다면 정말 다행인데 확실하게 마무리를 예. 우리말로는 매소지를 해야지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90님 출근길에 뿜뿜 라디오 듣는 즐거움이 있어서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피디님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프로필까지 찾아봤잖아요. 훈남이세요 개그쟁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프로필이 없는데 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예. 굉장히

암암리에 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예. 오직 여기서만 네, 우리 극동 방송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찾기 힘들 텐데 그 저기 포털 사이트에 저 검색하시면 그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머리 기신 분, 피디님 와 머리가 되게 기시네요. 저 아니에요. 그 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던 우리 월드 클래스 드러머 우리 리노 씨고요. 그거는. 예, 저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 예, 그래서 와 극동방송은 와 두 발의 자유와 와 예, 두 발은 자유와 맞죠. 예, 두 발의 자유와 맞는데 제가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기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는 1분이 7165님이 센서 칭찬 때문인가요? 피디님 많이 업되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오늘 많이 가라앉혔는데 예, 오늘 굉장히 진중하게 가고 있는데 평소에 더합니다. 예, 평소에 더 깨방성을 뜨는데 우리 7165님 많이 업되신 것 같다고.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예, 업된 게 없진 않아. 왜냐면 목요일이잖아요. 예,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아, 요 코너 때문입니다. 요 코너. 오늘의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위기 살리고 살리고 살려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신청 찬양 지금 바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가 직접 한 소절이라도 불러드릴게요. 따릉따릉 따릉따릉 정도는 좀 이렇게 그 음향 효과를 좀 넣어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DJ가 육성으로 예 드리고 있네요. 자, 오늘도 예, 뿜뿜 은혜의 콜센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DJ가 직접 불러드립니다. 다른 찬양 사역자가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부르는 겁니다. 내수 내수 코너.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 함께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신청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짧게 짧게 한 소절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곡을 예 반주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앞선 찬양들은 노반주로 노반주로 함께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문호시번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지금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릉드릉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DJ가 아직 부를 곡이 없습니다. 예, 부를 곡이 없어요.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준비한 곡 그냥 한 곡 부르고 끝낼 거예요. 예, 끝낼 거니까. 예,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110님. 언니의 소식을 전합니다. 간암, 대장암 등 깨끗하다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와 건강 회복이 필요하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아, 할렐루야. 예. 너무 좋은 소식. 7110님. 예. 이 DJ가 업이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소식,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힘든 소식들.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도
그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대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아시겠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찬양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떤 찬양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 요거는 제가 한번 불렀었죠. 예 하나님 그 이거 제가 완곡으로 한번 불렀습니다. 요 완곡으로 한번 불렀고 멈출 수 없네. 아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까지. 이거 해야 돼. 예, 요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아우야. 너무나도 신나는 찬양 함께 만나봤네요. 지미선의 할렐루야? 이거 그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거 아닌가요? 이거를 저한테 할렐루야! 이건 안 되겠다. 미안해요. 예, 그거는 너무 어려운 곡이야. 아, 그리고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 찬양은. 예, 그 부분밖에 모릅니다.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예,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그거 아닌가요? 예. 어디 있나요? 오늘 자 지금 가사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 다윗과 요나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나는 아 나오네요. 가사가 왜 준비 중이죠? 예, 가사를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지 진작진작에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너무 높게 잡았네 내가

오늘 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너무 들리네요. 무서운 마우스로 바꾸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요게 느낌이 좋아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예, 현장감이 있잖아. 자, 오늘 나는 찬양 함께 만나봤고, 또 어떤 분이 있나요?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 나...

예, 함께 했고요. 성시경의 태양계에 불러주세요. 예, 그거는 다음에, 예, 다음에 사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극동 방송이니까 찬양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만? 충만? 이게, 우리가 이걸 하면 꼭, 저기,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은 꼭 나오네요. 예. 무명이어도 공허지. 나는 예수로 그거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진짜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진짜 좋아했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막, 요거는 조금 힘들었고요. 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약간 좀 잔망스럽게 했네. 예, 죄송합니다. 예, 잔망스럽게 했고. 또 어떤 찬양이 있나요?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도 송경민 목사님 찬양 아닌가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예, 불러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 요거가 우리, 조준모님의 그 버전으로. 야, 야, 야, 야, 따따, 이야, 라빠야, 핸드나이. 뭐 하시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찬양 부르는 거야. 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라따따이가 잘 안 되네요. 예. 또 어떤 분이 함께 계십니까? 평생 피디님 평소에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부르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그 찬양인가요? 와, 이것도 진짜 예예 이거는 워십 찬양인데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봐요.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이제 오늘의 완곡으로, 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완곡. 오늘 좀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들 신청 찬양이 많았어서 그래요. 예, 감사드리겠고, 다음번에도 신청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완곡, 요 곡을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여러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우리 에리 형님들의 버전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요 찬양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전주지, 이전주. 예. 준비됐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찬양은 에이미 그랜프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셔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못 받아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파고가 디디다도 디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단어들을 캐치해가지고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한번 맛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이 하루 또 말씀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곡 김보규의 네가 사는 시간 속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16년 9월 17일 목요일 소망의
1: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만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보인다 라는 말을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씩 사용하는 말입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먼저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런 뜻으로 듣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무척 작았나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삭개오는 아, 오늘은 아닌가? 아, 다음에 이러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다 바로 옆에 있는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삭개오는 작은 키의 문제를 넘어서는 용기를 내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샵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아침과 저녁이 제법 살살합니다.
2: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고 감탄하고 사는 중입니다.
1: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나오게 됩니다.
2: 아, 벌써 이렇게 과일들이 네. 그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맛이 있더라고요.
1: 좋습니다.
2: 네, 또 더 맛있어질 겁니다.
1: 네, 아멘. 자,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계절 가을을 기대하며 또 우리 오늘 소망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부담감에서 주님. 내려오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이제
1: 아멘.
2: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아멘. 자리 아멘.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아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자리 아멘. 이제 그 응답의 자리에서 사명을 하게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찬양 삭개오의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81 번호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110님 기도 제목인데요. 경희 언니 소식 전합니다. 간암, 대장암은 깨끗하다고 항암 치료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와 건강이 회복이 필요하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1: 네.
0: 소식 전합니다라는 거는 그 전에 한번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뜻이겠죠.
1: 예,
0: 아,
1: 예전에
0: 네. 7월
1: 수술 앞두고.
0: 말경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고 돼 있네요.
1: 예, 그때 기도 제목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간암, 대장암, 그리고 담도암,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또 이렇게 깊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고맙습니다.
1: 예, 근데 수술하시면서 아마 많이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모든 과정,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힘내어 주시라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110님, 특별히 사랑하는 경희 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0: 하나님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7월 말에 수술 잘 진행되어서 좋은 소식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또 깨끗하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그러나 앞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치료의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제 다시 온전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온전히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기도하는 이들 중보 기도자들 늘 함께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 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다시 올라오면 우리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감사 이런 게 느껴지죠.
0: 자, 그러니까 이게 기쁨은 네. 나누면 배가 되는 아멘. 것 같습니다. 네. 응답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네요.
1: 네, 아멘. 네, 다음은 0558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서영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학교에만 가면 숨쉬기가 힘들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서영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또 외고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목사님 학업도 많겠죠?
0: 예, 또 공부도 잘해서 외고 갔을 텐데
1: 네.
0: 아, 근데 또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1: 예.
0: 공부뿐만 아니라 또 친구 관계가 예. 한창 예민한 네. 시기니까요.
1: 주여.
0: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의
1: 아멘.
0: 축복도
1: 아멘.
0: 주시고
1: 아멘.
0: 또 지금의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저희 0558님이 조카 위에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주여.
0: 하나님 한창 꿈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조카 서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또 좋은 성적 허락해 주셔서 이제 외고 진학하게 됐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또 여전히 사춘기 시절 계속 되어지고 또 공부에 부담감도 있고 친구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1: 아멘.
0: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아멘.
0: 하나님 그 치유의 손, 도움의 손을 조카 서영이에게 내밀어 주셔서 그 손 붙잡고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조카 아멘. 서영이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1: 아멘.
0: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9634님 기도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두 자녀가 게임으로 밤을 새워 건강도 염려됩니다. 게임에 솟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실직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0: 저는 아들이 게임으로 밤을 새운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
1: 아,
0: 되나
1: 네.
0: 했는데 실직
1: 네.
0: 또 아마 장성한 아들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좀 많으시겠네요.
1: 네, 네.
0: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두 자녀 붙잡아 주시고 정말 길을 내시고
1: 아멘.
0: 또 인도하시는 주여. 귀한 역사가
1: 주여.
0: 있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두 자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0: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두 자녀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두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인생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직장도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9633님,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재발되지 않고 허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아, 허리 다치면 네, 진짜 네. 이렇게 너무 힘들죠. 예민해지고
1: 네, 그렇죠.
0: 아, 예, 네.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네. 아마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네. 아프기 시작한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느끼면 네. 또 불안하고 또 짜증도 나고 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아, 우리 7087님 아, 허리 네.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주님.
0: 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7087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 보냈고 힘든 시간 보냈고 이제 2월달에 수술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 또 이제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약해진 허리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이 못게 하시고 하나님, 그 허리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또 내가 해야 할 책임들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1: 주님.
0: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멘. 건강 때문에 아멘. 정말 걱정하고 두려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1611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법적인 문제로 인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과 환난, 시련을 무탈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인생길을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목사님 어떤 사연이 잘 모르겠지만
0: 네.
1: 기도 제목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무게감이 느껴지고 1611님의 그 간절함의 기도가
0: 예.
1: 느껴옵니다.
0: 아마 뭐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1: 네.
0: 이게 동굴 속으로 캄캄한 앞이 보이지
1: 네.
0: 않는 동굴
1: 네.
0: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굴처럼 보이지만 터널을 주님. 만나게 되는
1: 아멘.
0: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이제 길을 내셔서
1: 아멘.
0: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 1611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
1: 아멘.
0: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1: 주님.
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캄캄한 동굴 속으로 떨어져
1: 아멘.
0: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서 길을 내어서 우리 인생 터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0: 아멘.
1: 1611님, 지금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더 깊은 수렁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터널 그 주여. 끝에서 이제 빛 되신 주님을 아멘. 만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0: 아멘.
1: 오늘 아멘.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아멘. 믿음,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 고난의 끝이 보이고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1611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좋은 그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 기도하시는 동안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있는데요. 거기 진해에서 마산 장복터널 쪽 앞쪽으로 나오면 새 길이 뚫렸거든요. 와, 제가 놀라서요. 길이가 얼마나 긴지 끝나려나 하면 안 끝나고 끝나려나 하면 근데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1612님 기도 제목 고난과 역경, 고통과 환란, 시련 이러시니까 네. 막 갑자기 저도 막 무섭게 느껴지고 이랬는데 그 터널 길었는데 목사님 꽃이 있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보였거든요.
1: 저도 한번 저기 그때 부산에 가는데
0: 네.
1: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밑에 지하로 계속 가더라고요.
0: 네.
1: 근데 딱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해운대더라고요. 근데
0: 네.
1: 그 제가 가는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앞당겨지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예, 고난 가운데
0: 네.
1: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론으로 우리 1611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예, 마음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좀 낙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 축복하며 전해봅니다.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함께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샵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네, 1909님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 기도 요청드립니다. 최영신님이 눈 재수술이라도 받아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포기냐 재수술이냐가 결정됩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수술의 길이 열리고 최영신님이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휴,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조금 목이 불편해져 왔습니다.
1: 네, 진짜 긴급한 기도네요. 네, 지금 상황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포기냐 아니면 재수술을 했느냐 네. 이게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최영신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0: 아멘.
1: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자신의 성명을 연장해 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15년의 세월이 더 주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최영신님 지금 앞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의료진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다시 또 수술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눈이 아멘.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아멘. 주셔야 합니다.
0: 아멘.
1: 필요한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이제 아멘.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아멘. 경험하게 아멘.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저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길을 아멘. 내실 줄 믿으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9756님 기도 제목인데요. 25살 아들이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직 나이가 한참 때인 젊은 아들인데.
1: 아, 근데 요즘에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주 도박도 네, 그렇고요. 네. 아, 이제 청년들도 요즘에 뭐 주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 돈을 잃으면 네. 그걸 또 복구해야 되니까
0: 네.
1: 아, 이렇게 그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제 주변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뭐 아, 어리나 네.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참 이렇게 성경에서 아, 그 도박에 대해서 경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아, 요즘에 이 도박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마 9756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네.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네.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주님.
1: 하나님 참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을 우리가 이제 공급받는 것 참 주님 안에서 헛된 꿈, 그 대박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멘, 것이 아멘. 정말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주님.
1: 하나님 투자로 아버지. 인해서 또 많은 것을 잃고 또 그것 때문에 도박에 손을 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9756님 이제 아직은 참 젊은 그 아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진정한 아멘. 복이 진정한

0: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을로 수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박과 그 중독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그 끊어질 것들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붙잡을지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도박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성령 통하여서 이 가정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7842님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아들이 40년 세월 동안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정세가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유, 40년 세월 아들 정신장애로 힘들어하는 아들 옆 지키는 것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 7842님이 아들을 회복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 가운데 절망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시간들 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 좋아지는 아들 때문에 또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하나님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버지요.
0: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1: 아멘.
0: 하나님
1: 아멘.
0: 아들의 상태가
1: 아멘.
0: 조금도 좋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40년 세월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쓴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의 또 하루도 또 사랑으로 견디어내고 참으며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버텨낼 수 있도록
1: 아멘.
0: 그들의 마음도
1: 아멘.
0: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1: 아멘.
0: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 4272님인데요 6개월 전 뇌경색을 앓으신 후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80여 년의 세월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께서 뇌경색을 지금 앓으시고 후유증 가운데 계시다 목사님.
0: 예,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1: 네.
0: 그냥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물론 하나님 영접 못하시고 또 지금 뇌경색으로 힘들어하지만 참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오신 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1: 아멘.
0: 아, 참 멋진 인생을 사셨다. 이제 하나님만 영접하시면 되겠다.
1: 네, 아멘. 아멘. 아멘.
0: 4272님이
1: 아,
0: 아버님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가족들이 있기까지 80년 세월 동안 참 수고하고 헌신하신 아버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지금 뇌경색으로 또 어려운 시간 보내는 아버님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마지막이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아름답기 위해서 이제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남은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며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한 귀한 일들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0: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사이치리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6202님 기도 제목인데요.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무사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수술을 네. 앞두고 검사를 받은 네,
1: 수술에
0: 거네요.
1: 필요한 검사를 이제 받는 것 같습니다.
0: 참 이렇게 배우자가 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유, 참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6202님 아내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 이제 갑상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6202님도 참 마음이 무겁고 떨리겠지만 아내도 그 검사 받으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 버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검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도 잘 진행되어서 아내 모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1: 아멘.
0: 지금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멘.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가 필요하고 아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 아멘.
0: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멘. 버텨낼 수 없는 지금의 이 시간
1: 아멘.
0: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1: 아멘.
0: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검사와 수술의 모든 과정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엔 김형준 PD, 전원 서부교회 박효숙이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용서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는 용서라는 단어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간 여주인공 신혜는 그곳에서 자녀를 유괴당해 잃고 맙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신앙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면회실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넘어 마주한 살인자의 얼굴은 괴로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너무나 평온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한마디는 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고 했지요. 신혜는 절규합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녀는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방황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을 입장에 서면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관계된 사람과 사건을 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피 눈물을 흘리는 상대방의 고통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용서할 입장에 서면 상대로 인해 생긴 조그마한 상처도 제대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할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일곱 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며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 번 넘게 같은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그 상대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77번 또는 470번의 용서는 셀 수도 없거니와 현실에서 불가능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들려주신 비유에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더 황당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10년치 임금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괜히 결코 빌릴 수 없고 또 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액수를 들어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비유 속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빚을 왕이 불쌍히 여겨 단번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종이 되고 비참하게 살 운명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용서를 받고 문을 나선 그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에게 백 데라리온 빚진 자를 만나지요. 데라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으로 백 데라리온은 약 3개월치 월급입니다. 1,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닥달하고 멱살잡이하고 결국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수조 원의 빚 또는 수십조 원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1,000만 원 남짓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강팍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종의 모습에서 오늘날 세상과 함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무한하다며 마음껏 누리면서도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타인의 자그마한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멱살을 잡고

0: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재판을 열어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상대를 가둡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에 깊은 반감을 가집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민사나 형사 등 현행법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그런 대로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됨은 비도덕적인 행실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실정법의 위반 여부도 아닙니다. 죄인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빛 아래 설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부르짖지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한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이며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명하고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가슴을 치며 고백하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갚을 길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 밀양으로 돌아가 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시내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자를 때 카메라는 마당 한 구석 자신을 비추는 거울 위로 내리쬐는 햇볕을 조용히 비춥니다. 영화의 제목 밀양은 빽빽한 햇빛 또는 비밀스러운 빛을 의미합니다. 주인공이 비극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견딜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욕하고 저주할 때조차도 그 은은하고 빽빽한 태양빛은 언제나 시내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 발버둥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빽빽하게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힘과 의지로는 490번은커녕 단 한 번도 상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게 피해를 입힌 그 사건을 내 의지로는 탕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빛을 더 귀하고 값진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을 환히 비추고 따뜻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빈틈없이 빽빽한 그 긍휼의 빛을 느껴 보십시오. 내 전 존재를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변함없이 나를 비춰주셨던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빛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두운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빽빽한 빛, 긍휼의 빛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내 안에 감옥을 열어놓으십시오. 가다둔 그 사람과 사건을 자유롭게 놓아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함으로 참된 용서를 늘 받으시고 그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 예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반대 364표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인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구원론과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을 지속해왔으며 조심하겠다는 해명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손현보 목사의 설교 관련 보고서를 교단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항존직 70세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기쁨의 교회 영입 갈등 수습을 위해 9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장백석총회는 영적 장자교단의 사명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1: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극동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채플실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현장 전파선교 인재 양성과 통일선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세우고 극동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6만여 한국교회가 1대1로 지원하는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과 교회의 후원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다음 달 15일 부산 콘서트홀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서울 롯데호텔 리셉션과 한양대 운동장 및 노천극장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임기 1년의 총회장과 임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무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산하기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후보 박수초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단 화합과 세대 간 연합수련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은혜재단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노후대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권위영 예장통합 신임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영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를 제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일독운동, 4월부터 6월까지 온성도 기도운동,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전도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장자교단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등 연합사업 리더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교 예장합동 신임 총회장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영교 총회장은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권징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법교육 시스템 구축과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평신도 교회교육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사경회와 기도회의 야성을 되살리는 영적 각성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28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의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시나요?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실제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수정하시나요? 높은 자존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외모.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쁜 중독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서희씨 서희씨 아 이번 영상도 대박이에요. 어제 신상 립스틱 바르고 영상을 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이러다가 품절되는 거 아닙니까? 예?
1: 아 제가 바른 립스틱인데 유행이 안 될 수가 있나요?
0: 그러면요 서희씨 얼굴이 곧 돈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저 다음 스케줄 말인데요, 그 원래 그 일요일은 스케줄 잡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 이게 뷰티 쪽 기업에서 좀 크게 협찬을 받은 긴데.
1: 아 괜찮아요. 그냥 잡아요.
0: 어? 교회 안 가도 괜찮겠습니까?
1: 아, 뭐 어때요? 한두 번 빠진 것도 아니고 돈이나 벌죠 뭐.
0: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고 불안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기지. 서희 씨처럼 잘 나가는 분이 뭐 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1: 아, 뭐 그렇기는 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가렵지? 저 거울 좀 줘볼래요?
2: 네, 여기.
1: 자, 어머,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0: 아니 서희씨 갑자기 왜 이랍니까?
1: 스케줄도 취소됐다면서요?
0: 아이 좀 욕심 좀 그만 부리소. 어? 그 얼굴 어떻게 촬영을 합니까?
1: 아니 이거 화장하면 다 가려진다고요.
0: 아이고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일일 이렇게도 안 되죠. 어? 병원 가도 원인도 모른다면서요. 협찬 다 끊기고 저기 제 월급 몇 개월이나 밀렸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도 내가 정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내 더는 안 되겠습니다. 예?
1: 에?
0: 그동안

0: 수고했습니다.
1: 아니, 아니,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진다니까요.
2: 소희야, 일어나서 그 운동이라도 해라.
1: 귀찮아.
2: 오래 쉬었다 아이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끼고, 응?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지.
1: 아,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방송에 이런 얼굴로 나오면 누가 날 봐주겠냐고.
2: 아이고, 꼭 예쁘게 꾸민 얼굴만이 아니라, 아, 니한테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은데, 아, 그걸 보여주면 되지. 내 딸 소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아이가,
1: 응? 있는 그대로 내가 완벽하다고? 아빠, 이 얼굴에 흉터 안 보여?
2: 소희야, 아빠에게도 그리고 널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네가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른디. 이쁜 것만이 다가 아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에이?
1: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아빠의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방송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흉터 가득한 얼굴 그대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갈망했던 공허함과 그 바닥에서 만난 진짜 사랑,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꾸민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친애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되짚고 새롭게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덴을 거쳐 그리스 남서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4대 도시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경제 중심지였고 교통 중심지였고 한쪽으로 가면은 이 아시아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있고 한쪽으로 가면은 이 로마를 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많은 선박들이 머물렀고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40에서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많은 외국인들도 거주했고 그곳에 유대인들도 약 2만 5천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AD 50에서 5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갔더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었고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가정교회로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옮겨갔는데, 그런데 고린도에서 있던 성도들 몇 명이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그것이 성경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누가 편지를 쓰는지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겁니까? 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직분, 내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열심히 사역을 했고 열심히 훈련을 했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직분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늘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때 동시에 과연 다른 사람의 직분은, 내 직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다른 사람의 직분은 과연 그 누구로부터 왔을까? 교회의 직분은 누구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다른 사람의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존귀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내 직분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더 여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소스데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소스데네는 누구일까?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소스데네는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아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 유대인에게 존경받고 괜찮게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도 맞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동해 간 것이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소스데네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럼 지금 에베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소스데네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편지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급기야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문제를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에베소까지 배 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의 핵심적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와 함께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실 고린도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점차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분열되어서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성도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그 사람들의 그 구성체 그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부르냐? 성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죠. 성도도 아니라 세상 사람이 짓지도 않는 죄를 지면서 어찌 성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받쳐지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어 받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이 성도들은요, 세상에 온갖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 여전히 당신은 성도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다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는요 이미 자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 부르고 너는 성도로 완성되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사실 죄악 속에 있고 우리는 역시 흠이 많지만 성도라 불러주며 우리가 점점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이 점점점 성화되어 진짜 성도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성도라 불러주며 동시에 이 편지를 읽어야 되고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린도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편지를 들어야 됩니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 부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래의 독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어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인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인사할 때 축복을 그렇게 빌어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은혜와 평강. 항상 우리 교회에서 공문을 쓰잖아요. 공문의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할 때 있잖아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최고의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선물 달라 해서 받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선물을 줬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건데 이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는 거죠. 구원의 선물, 우리 삶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종종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요. 마음의 죄책감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그랬습니다. 존 번연은 가장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쓴 사람이 존 번연입니다. 그는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12년간 베드퍼드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어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이 남긴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데 또 유명한 책으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마음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쁠 때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절망하는 극심한 영적 요동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즐겁게 찬양하는데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럴까? 아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영적인 이런 굴곡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겠죠. 혹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아니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처참하도록 무너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존 번연이 이런 양심의 가책과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영혼의 벼락처럼 떨어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못할 때는 내가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한번 붙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너무나 감격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때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역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새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개신교 초기에 최봉석이라는 사람이 평양 감옥의 하극관리 아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평범한 백성들을 수탈하며 막대한 부를 추척했습니다. 그 세금 징수를 폭력을 행사하며 또 뇌물을 갈취하며 이렇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암행어사가 출두해서 그 모든 죄악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북도 삭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립과 절망의 나락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끊을 생각을 하던 그 유배지 삭주에서 어느 날 이 백일홍이라는 전도사,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인데 외국인 선교사인데 그 베어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을 듣고 깊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 이 죄,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의 이 고열을 짜내며 내가 했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죄와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는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한 뒤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 자신의 이름을 최권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누렸던 그 사치스러운 삶을 속죄하듯이 이제는 가장 남루한 옷과 치심 차림으로 때로는 맨발로 세상을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외쳤던 것이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을 최초로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권능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는요 전국을 돌면서 7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그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경찰서에 투옥이 됐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가혹한 고문을 받았는데 매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매를 때리면 어떻게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을 지르는데 이 아플 때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땅을 한번 딱 때리면 예수 천당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오늘 이따 한번 해볼까요? 딱 때렸는데 예수 천당. 그 예수 천당이라 하는 거예요. 70세가 넘은 사람이. 일병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때리는데도 예수 천당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안에서 예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온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늘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극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1944년 평양지휼병원에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 하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차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차마 예수를 버릴 수가 없고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게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감격하여 자격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감격하여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나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일까?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peace겠죠. 이거는 다툼과 싸움이 없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참 평안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평강을 원하죠. 그러나 평강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요. 우리를 흔들고요. 마음의 평강도 잊어버리고요. 가정도요. 혼란스럽고요. 직장 생활에도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강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평강은 늘 은혜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평강도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는 거고 바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호레이셔 스페퍼더라는 사람이 1870년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을 했는데 매우 성공한 변호사이고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탔는데 그가 투자했던 미시가노 해변에 투자했던 막대한 부동산과 재산이 잿더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화재를 이 아픔을 수습하고 2년이 지나서 1873년 스페퍼드는 이 쇠약해진 아내와 네 딸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좀 가족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생겨나서 자기는 이 시카고에 남게 되었고 자녀들하고 아내만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0일 새벽에 이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고 있던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배가 불과

0: 12분 만에 이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스페퍼드의 사랑하는 네 딸 역시 바다에 모두 빠져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까스로 파도 위를 떠돌다 구명정을 이렇게 의지한 채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내 안나가 며칠 후에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남편에게 짧은 이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나만 구원, 나만 건진 받았어. What shall I do?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접한 스페퍼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항해 죽이던 어느 깊은 밤 선장이 그를 조용히 선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이곳, 이곳이 바로 당신의 내 딸이 숨진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지날 때 이 스페퍼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지륵 같은 밤바다 위에서 스페퍼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슬픔의 밑바닥에 서 있었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울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판 위로 올라가서 슬픔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실은 깊은 원망이나 상실감이나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데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압도적인 평강 에이레네가 그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것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고요함이 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객실로 돌아와 눈물과 함께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성도라 부름 받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성도로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되면서 평강을 잊어버리고 다투고 싸우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겨내며 조건을 이겨내며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만나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오후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밤하늘을 들여다보면 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별 볼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며칠 전에 섬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섬에서 거기도 뭐 별 불빛이 많아서 밤하늘이 잘 보이진 않아요.

같은데 확인이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그 옆에 좀 더 빛을 내던 별이 갑자기 그 별빛의 밝기를 미세하게 줄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환하던 별이 빛을 잠깐 희미하게 하는 그 순간, 그때 숨어있던 별빛이 살짝 보인다는 거죠. 별을 잠시 빛나게 해주는 그런 이 순간이 되는 거겠죠. 오히려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별이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더 밝은 빛이 잠깐 그 빛을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 내 인생에 환하게 빛나던 어떤 때, 어쩐 분들은 아마 20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정말 빛나는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보기에 빛났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나는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찬양여행 시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 단어를요, 일하심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준비하신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일하심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일하심이라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사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빗물이 빨리 안 빠진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대형 빌딩 옥상에 특별한 그런 차단 장치 같은 배수관을 덮어주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야만 한대요. 그게 왜 만드느냐 하면 본래 그냥 물이 알아서 배수가 되도록 관만 하나 뚫어놓으면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많이 한꺼번에 그 쏟아지고 물이 들어가면 역류가 될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공기를 차단하고 물만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그래서 막 거대한 폭우가 쏟아져도 그 물이 안전하게 역류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특별한 어떤 덮개가 덮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도 뭔가 그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막 쏟아져 들어오면 온갖 잡다한 것이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덮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수장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막힘없는 은혜의 물길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왜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의 단어는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신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일하심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0: 복음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동네 사람들. 오늘 복음동네 사람들은 화요일에 이어 사천세순교회 이문수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신 이후로 화요일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지나온 사역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훈련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1: 예, 각각의 사역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 훈련 학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진주남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이문수 집사가 이문수 전도사가 되는 그런 첫 계기가 되어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상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끝까지 참으시고 또 사역자로 빚어져 가는데 또 계속 기회를 주신 그 목사님께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이 진주성남교회였는데, 거기서는 중등부와 고등부 사역을 했고 찬양을 전담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년 정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진주성남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게는 정말 편안했고, 우리 특별히 양대신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참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뭐 스트레스 주는 일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사역을 잘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김해동산교회인데, 김해동산교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예배 또 그곳에서는 1000번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1000번째 저녁마다 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0: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 5편, 6편 정도는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훈련받았던 것들이 지금 사회 가는데 큰 보탬,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진주도동교회로 넘어왔는데 진주도동교회에서는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해질 기간 한 두 달, 석 달 동안을 제가 혼자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설교도 전하고 행정도 하고. 근데 그게 힘들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또 성도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도동교회 성도분들이 그때 참 행복했다, 참 즐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게도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세순교회로 옮겨주셔서 지금 세순교회에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사천에 있는 세순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0: 네.
1: 그럼 언제 가신 거죠?
0: 2017년 12월에 가서 지금 26년이니까 횟수로 거의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1: 세순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예. 세순교회는 198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현재 주일 예배에 약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세순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있으면 한 벌럭 너머에 또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길 건너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세순교회 하나 외에는 동서남북을 어디를 둘러봐도 교회가 없습니다. 밤 되면 십자가 불빛은 세순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예배 드려지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유일한 처소, 이 망망대해 같은 어두운 바닷가에 그 작은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농촌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예. 어렵다기보다는 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함께 일할 동력자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치킨이 먹고 싶다,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타고 저 사천읍까지 15분, 20분을 달려가야 그리고 치킨도 배달도 안 되고 미리 신청을 해놓고 시간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편함. 가끔 선교지를 방문해보면 선교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사역을 진행할 때 제 마음속에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내가 선교지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 근데 생각해보면 사역자인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도 얼마나 불편하실까. 예배 처소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그 자리를 지키신 그 성도분들의 믿음과 헌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럼 우리 세순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교회 설립 때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도 지금 계시나요?
0: 예, 계시죠. 우리 어민혁 장로님하고 여러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또 헌신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절거히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할 수 있는 한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캄보디아 이명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수범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김기욱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하홍숙 선교사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하고 또 매주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0: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헌신을 보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1: 올해 새순교회 표어가 봄비를 구하라 부흥이 시작된다 인데요. 예. 이 말씀에 어떤 소망을 담고 계시나요?
0: 예, 스가랴 10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어를 잡았는데 말씀이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개인의 삶이든 그리고 사역이든 또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씨를 뿌리고 있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그 뿌린 씨 위에 하늘의 비가 내려와서 생명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린 열심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작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뿌린 씨앗 뒤에 하늘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표현을 정했습니다.
1: 목사님께서 다시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0: 아, 2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 조카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부르는 찬양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도 찬양 유튜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마침 그때 장현준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현준 전도사님이 음악 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제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로직을 또 공부하고 또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또 뭐 믹싱을 하는지 마스터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음악을 한 곡 한 곡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자작곡도 만들고 찬양 커버곡도 하고 또 캄보디아 현지인 곡 중에서 또 한글로 번역해서 또 곡도 만들어보고 하나하나 만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1: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들을 보니까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목사님에게 말씀과 찬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0: 예, 저에게 말씀과 찬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또 찬양을 부르다가 또 말씀 안에 담겨있는 또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찬양들 대부분 말씀이나 설교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난 후 가만히 기도할 때에 전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를 칩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도 주님이 제 속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고 제 속에서는 아멘 예수여 낫기를 원합니다. 요 울림이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또 손마른 자의 노래 그리고 또 이사야 말씀 또 창세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사로 표현하고 또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곡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업은 앞으로 계속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1: 목사님께서 만드신 여러 찬양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지금 목사님의 목회와 신앙을 잘 보여주는 곡이 있다면 한 곡 소개 부탁드릴까요?
0: 네. 이 곡은 제 자작곡은 아닌데 소유정 전도사님이 작사를 했고 이건희 PD님이 작곡한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이 곡인데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을 사랑의 고백으로 담아낸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처음 접하면서 마치 제 속에 들어왔다가 내 속을 다 혼이 들여다보고 만든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분이 만든 찬양의 곡이지만 예수님 모르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또 일하시고

0: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또 우리 함께 또 이 찬양으로 은혜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곡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이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목사님의 찬양 한 곡 찬양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0: 찬양하시면서 중간에 울컥하신 것 같아요.
1: 예. 특별히 이 찬양만 부르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의 깊은 감동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에 더 의미가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 네.
0: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 콘텐츠를 네. 또 각각 하고 계신데 이런 미디어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만든 찬양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채널 하나 또 신앙서적을 읽어서 올리는 또 채널 하나 채널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서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과

0: 찬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나의 복음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콘텐츠를 통해, 말씀 콘텐츠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을 넘어서 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은혜 받은 찬양과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유튜브 찬양과 또 이 말씀 채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또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되고 또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0: 예,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이자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으로 먼저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1: 목사님의 지나온 삶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왜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게 됩니까?
0: 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도전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잊게 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정과 또 자녀 그리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순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1: 앞으로 목회와 찬양,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찬양으로 만들고 그 찬양과 말씀을 유튜브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든 찬양 사역이든 유튜브 사역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내가 이문수 목사님 당신의 찬양을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그 콘텐츠 말씀 콘텐츠 하나를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예,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믿음

0: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 오늘 이문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다시 세워가는지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소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간, 어머니의 기도와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로 이어졌고, 찬양으로 섬기던 한 사람을 목회자의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농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과 미디어를 통해 교회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돌이켜보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멈춰선 것 같던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밖에 있지 않았다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 방송에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여행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뭐 여러분의 이야기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력한 언어들을 그렇게 배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언어를 공부하고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나라의 가장 적당한 언어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상황,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느낌, 감정, 삶의 배경, 이게 한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고난의 밤을 지나고 눈물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의미의 단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남은 오후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 나에게 주신 이 단어들을 충분히 주 앞에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자신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한이라는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쓰이는 호기심이나 놀라운 것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테이아 디나미스입니다. 테이아는 하나님의 신성한이란 뜻입니다. 디나미스는 능력 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유교에서 파생됐다고도 말합니다. 강력하고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신기한 능력이란 마술적이고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고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0: 되어 누리는 참된 생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이 자원들을 통해 영적인 삶, 생명과 거룩한 삶, 경건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독사라는 것은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거룩함과 빛나고 장엄한 광채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완전한 속성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아레테라는 단어로서 도덕적인 탁월함, 선함, 흠이 없는 완벽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선하심을 밖으로 나타내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협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눈부신 아름다운 영광과 흠없는 선하심 덕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영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몸도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부신 아름다움, 즉 영광과 흠없는 선하심, 즉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억지나 협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협박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시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살 능력을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살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음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0: 유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4화 로사 할머니 조선의 작은 진료소 안마당 로사 할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곧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았다.
1: 이거요. 지난번에 보시고 예쁘다고 하셨던 봉숭아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짜잔! 제 손이랑 똑같죠?
2: 아이고, 너무 이쁘다. 하은아, 고마워.
1: 이거 보면서 저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가셔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2: 그럼, 당연하지. 널 어떻게 있겠니? 매일 밤 널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야.
1: 할머니.
2: 우리 애기 왜 울어?
1: 치료 다 받고 꼭 돌아오셔야 돼요.
2: 그래.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지거든. 다시 돌아올게.

0: 너 조그만 손잡고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1: 이젠 제가 할머니 손잡고 기도해드릴게요.
0: 그래. 아, 우리 아가 손이 참 따뜻해.

0: 그래도 선생님을 꼭 뵈야 한다는데.
1: 뭐야? 문득이잖아. 어서 막어. 여기 사람들 모인 자리예요.
2: 그저 잠깐, 잠깐이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 얼굴만 뵙고 갈게요.
1: 나 진짜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0: 잠깐만요. 이분 누군지 저 알아요.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1: 그럴 필요 없어요.
3: 불안스러움에 하은이의 도움을 받아 셔우드 홀은 문 밖으로 나온다.
4: 누가 오신 거예요? 아, 손님이 오셨군요.
0: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4: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 친한 친구예요.
1: 아니, 선생님, 옮을 수도 있습니다.
4: 맞아요. 병과 두려움은 신기하게도 잘 옮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사랑이라는 더 센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1: 아이, 진짜 선생님!
3: 셔우드홀의 말에 간호사는 조심스레 한센병 환자의 손을 이끈다. 그는 천천히 걸어 셔우드홀이 앉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2: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인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3: 셔우드홀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는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리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4: 이렇게 찾아와 준 걸로 충분히, 아니 넘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나는 이제 이쯤에서 물러나야겠어. 봐봐, 이제 내 손보다 자네 손이 더 따뜻하잖아. 안 그래? 자네보다 나 먼저 데려가시려나 봐.
3: 하은이와 환자, 간호사 모두 침묵 속에서 눈시울을 붉힌다. 조선 사람들은 그녀를 로사 할머니라고 불렀다. 남성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이 금기였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었고, 병원조차 찾기 힘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곁을 내주었던 사람, 바로 로제타 셔우드홀 여사였다. 1850년대 세계 최초 여성 의과대학이 생겼다. 당시 여성 환자를 더 잘 이해한다는 논리로 여성 전문 병원이나 산부인과 등에서 일자리가 있었지만 주요 병원은 대부분 남성 의사만 채용하던 시기였다. 1889년 여성 의과대학을 졸업한 셔우드홀의 상황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5: 셔우드 양, 교수님 추천서 멋지네요. 성적도 훌륭하고. 아이, 근데 여성 의사는 현재로선 채용 계획이 없어요. 오늘 면접을 본 건 교수님 추천이어서. 알죠?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4: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따로 진료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번 병동을 돌아다녀도 좋으니까 어린아이든 여인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나요?
5: 미안합니다. 추후에 그런 자리가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6: 심각한 표정이네. 이번 면접도 떨어진 거야?
4: 내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해하겠어. 단순히 여자라서 자리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6: 여자라서 안 되는 게 그것뿐이겠어요.
4: 정작 의사가 되긴 했는데 불러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6: 안타깝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인데.
4: 그냥 확 병원을 직접 차려버릴까?
6: 오, 그래!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빠르겠다.
4: 그런데 막상 차려도 여자 의사를 사람들이 찾아오기나 하겠어?
6: 일단 나는 간다. 아프면 당연히 당신 병원에 가겠지.
4: 너니까 그렇게 말하지.
3: 윌리엄 홀은 셔우드 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윌리엄 홀은 인턴을 마치고 감리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했고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4: 선교 준비는 잘 돼가?
6: 조선말 공부 중인데 이거 한번 봐봐.

0: 재밌는 표현이 있어. 자, 한번 들어봐. 조선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한대. 식사하셨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1: 그게 인사야?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0: 신기하지? 처음엔 신기했는데 서로의 식사를 챙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참 따뜻한 나라구나라고 느껴졌어.
1: 부럽다. 넌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턴하고 원했던 조선 의료 선교도 바로 임명됐잖아. 그런데 난 모든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 아닐까?
0: 오졌다. 사실 오늘 만나면 제안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편지 한번 읽어볼래?
2: 샤오도올은 조선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이 보낸 편지를 읽는다.
1: 조선에서는 여성 환자는 진료조차 받기 힘듭니다. 남성 의사와 단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의사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2: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간 샤오도홀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조선에 있을 거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1: 나도 조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0: 내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조선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된다. CHOSEN.
1: 조선?
0: 이걸 영어로 읽으면?
1: 조선. 선택받은.
0: 맞아! 신기하지? 조선이란 나라는 선택받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2: 가볍게 던진 윌리엄의 한마디가 셔우드의 마음을 강하게 울린다. 쿵 소리와 함께 셔우드홀은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부르심을 확신했다.
1: 나 갈래, 조선으로.
0: 정말? 그럼 우리 함께 조선으로 가는 거야? 쥐여.
1: 너, 내가 함께 가길 바라고 있었구나.
0: 그럼! 내가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1: 그럼 그 많은 산부인과 자리도 없었던 게네 기도 때문인 거야?
0: 그렇게 되는 건가? 아이, 그럼! 결론은 다행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 바로 말해도 되겠다. 하나님 뜻 앞에서 고백할게. 로제타 셔우드,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너와 모든 길을 함께 걷고 싶어.
1: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그런데 내가 조선에 안 간다고 했으면 프로포즈 안 하려고 했어?
0: 아니지. 그래도 난 하려고 했지. 그런데 너와 함께 갈수 있어서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4화 로사 할머니 출연 유춘희, 최웅, 임항권, 이은영,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증.

0: 열렬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기암 진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 오늘 다섯 번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름 자체도 조금 사자가 들어가니까 좀 별론 것 같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말기암 진단 선고를 내립니다. 아, 심각하죠, 지금.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 진단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기암 진단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기암 진단을 내리시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내리는 경고가 아닙니다. 경고를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상태니까 네가 살아라.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지경에 왔지만 내가 처방전을 줄 테니 다시 살아나라. 그러면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 비록 말기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처방전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아멘하셔서 다시금 생기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려면

번째는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팔팔하게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너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은 건강해 보이고 멀쩡한데 지금 네 속에는 암이 다 퍼져서 말기암 진단, 건강검진 결과 말기암 진단이 나왔다. 지금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사대교회가 겉은 지금 멀쩡한데 왜 이런 말기암, 말기 진단을 받는 걸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면서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쫙 했더니 아니 다른 교회들은 요 한쪽이 좀 나빠도 다른 데는 멀쩡하고 아 이것은 참 건강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좋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처방이 내려지는데 사대교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MRI, CT, 무슨 엑스레이, 초음파 전부 쫙 스캔을 해보니 디테일하게 쭉 스캔을 하고 내려왔는데 결과는 온몸에 지금 암세포가 퍼져서 말기암 진단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기암 진단의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여기 여러분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컵이 멀쩡합니다.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컵 안에 정작 물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본 차이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이고 고급스러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뭔가 음식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그릇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비싸고 메이크 있고 화려한 그릇인데 속은 텅 빈 상태.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해서 어떤 음식도 담을 수 없는 상태. 요 상태가 지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주님께서 내 생각을 스캔해보니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짜락짜락짜락 스캔해보니 나의 말에 은의의 삶을 짜락짜락짜락 다 스캔해보니 내 손발에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다 MRI로 디테일하게 찍어보니 하나도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언어도 손도 발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대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이죠. 직분도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래도 간간이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겉은 너무너무 멀쩡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싹 메말라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MRI를 찍어보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 상태. 영혼 사랑의 마음이 바싹 메말라버려 있는 상태.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을 하고 내리신 결과가 경건의 모양은 번지르하게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 경건의 생명은 속 빠져 있는, 텅 비어 있는

4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기암 진단의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향해 살아서나 죽은 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대 교회가 왜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걸까요? 여러분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내륙 쪽으로 좀 들어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어요. 왜 황금의 도시일까요? 거기에는 금맥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고 금으로 뭔가를 만드는 세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무역로가 하나 정도 지나가도 먹기 살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지 무역로가 다섯 개가 지나가는 지리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 이 지역이 얼마나 부하게 살았으면 황금의 도시라고 할 정도의 별명을 가진 거지. 그런 도시 속에 사대 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 사대 교회도 여러분 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저 강남에 있는 번지르르한 화려한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사대 교회를 강남에 있는 교회 같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 한 평에 막 억대가 막 넘어가는 이런 강남 땅에 그 강남 있는 거기에 교회가 딱 자리 잡고 화려하게 서 있는 그 교회도 강남에 있으니까 부유한 교회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대 교회에 주님께서 쫙 건강검진을 해보니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냐고. 아니 우리 교회처럼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일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 잘못된 진단이라고. 4대 교회가 주님의 진단 앞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식과 외식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아주 흉한 말씀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무슨 말입니까? 형식과 외식만 붙들고 있는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원 사랑도 쏙 빠져버린 바싹 메말라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여러분 바위에 회를 쫙 하얀 회를 칠해놓으니 무덤이 아닌 것 같고 뭐 이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칠한 안에 들여다보면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처럼 십일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처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뭐라고 우리를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말기암 진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리는 어땠을까요? 세리들은 누가복음 18장 10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이때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는 죄인 맞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나는 말기암 진단받은 자 맞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나 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전을 좀 알려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등을 돌려버렸던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말기암 환자 맞다고 그런데 살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 세리는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검진에서 아무리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첫 단계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끄리낌이 있다든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치료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잃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람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 아이고 의사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그럴 때 이제 의사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방전을 쫙 내주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100% 따릅니다. 의사선생님이 내려주는 처방전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살아내려고 뭐 발부둥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영적인 말기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말기암 환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말기암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겁니다. 다시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처음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에 겨워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한평생 주님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살겠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처음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상실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금 복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 복음에 감격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한 시간 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소망의 시간이기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쏟으며 예배드렸던 그때 그 시절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순전했던 그 시절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오라고. 완전한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기암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순전함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고 순전한 그 시절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기암 진단을 내리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멸망시켜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고를 주시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런 말기암 걸리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사대교회는 부요함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대교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열정이 팍 식어져 버렸어요. 사대교회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다시 영적인 그 목마름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가 최대 사대교회였습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열정도 식어버리고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영적인 목마름도 식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와 보니 이제는 다 그들나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쩌르륵 진단하는데 말기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 인정을 못하고 버티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두 가지 지금 처방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하는 것인데 치료제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처방전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요 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긍휼이 많으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동행하라입니다. 말기암 치료가 끝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완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런 분들 3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딱 받으면 야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치료해서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고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기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동행했던 것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손잡고 나의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동행했다면 이제 그 동행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반낮 돈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동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좋아서 어디 맛있는 것이 있는지 먹는 것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동행을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그 취미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취미 생활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취미 생활의 기쁨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핸드폰, TV, 인터넷 앞에서 하루 종일 온라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동행을 단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친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면 여러분 이제 그 동행에 대해서 선을 끊고 내 삶 가운데서 도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지켰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실까요? 사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드리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 몇 명.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소수 몇 명은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첫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눈물겨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우리의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눈을 뜨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출근을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루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휘파람을 불며 퇴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주님과 더불어서 저녁 식탁을 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침상에 들어가십시오. 삶의 한절 한절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영적인 말기암은 우리 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을 위하여 1년 된 송아지를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래요. 천천의 순양도 아니래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래요.

0: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 제물로 드릴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겸손히 너와 내가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함께 거닐기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한절 한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마태복음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다시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지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

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머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반역자를 반역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1940년 나치 독일이 유럽을 삼켰습니다. 네덜란드가 점령되고 노르웨이가 점령되고 폴란드가 점령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제 각 나라에 총독을 세웠는데요. 독일은 이 노르웨이를 침공한 후에 친독일파인 크비슬링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크비슬링은 자기 나라 노르웨이를 독일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비슬링이 노르웨이의 총리로서 그의 사진이 관공서에 걸리고 그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노르웨이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르웨이에 원래 왕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호콘 7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포위를 피해서 런던으로 피신해서 독일과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특사들이 이제 호콘 7세를 찾아와서 그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독일이 세운 이 크비슬링을 노르웨이의 총리로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위를 인정해주고 계속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죠. 이때 이 호콘 7세가 아주 유명한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내가 크비슬링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독일 몰래 이런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H7, 바로 호콘 7세의 이니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 벽에도 H7, 눈길에서도 H7, 동전에도 H7, 심지어 자기 의복에도 H7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이것을 새기거나 소지하다 걸리면 독일군에 체포되고 또 수용소로 끌려가고 더 나아가 리더급들은 처형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H7을 새긴 것입니다. 이렇게 새긴 이유가 뭘까? 이 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나는 크비슬링을 우리의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왕은 호콘 7세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힘과 권력과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오늘 이 천국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어떤 뭐, 어디 가는 곳, 그런 좁은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만, 천국은 그저 죽어서 영생 얻는 그 정도 범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입니다. 천국은 지금 당신의 왕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 천국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천국은 왕이 바뀌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자입니까?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너무나도 많은 비율로 사탄을 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비율로 사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짜 왕으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 모든 통일된 규칙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고 없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보다 더 잘난 아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반역자가 왕이니까 그 반역자를 따르는 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왕이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진짜 왕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 못사라, 지혜로우신 분,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고, 7절.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직후에 제일 먼저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짜 왕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가 그냥 오늘 뭐 좀 내가 잘못한 거 한두 개.

그게 아니라 이 가짜 왕에게서 돌아서,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유턴이라고 그랬죠. 돌아서는 것. 가짜 왕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가짜 왕에게서 돌아서라. 진짜 왕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왕이 가까이 와서 천국에 가까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전파하며 왕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왕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자,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 선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는 갈릴리로 가셨고, 그 다음에는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유대 땅 중심지는 뭐 무조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도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중심지고 모든 유명한 사람 거의 다 있습니다. 왕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산에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는 일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산에 있어도 됩니다. 서울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대통령은 서울에 있다. 네. 마찬가지로 왕이라면 당연하게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 그런데 이 왕은, 진짜 왕은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어디로 가냐? 갈릴리. 세상의 그 북쪽 시골 변방 총구석으로 가요. 총구석으로 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인가?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 사망, 그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나 북쪽 경계선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 북쪽에 있잖아요. 항상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얻어맞는데, 이 얻어맞는 곳이 그 스불론하고 납달리. 항상 초토화되고, 뭐 좀 마을을 세울라 치면 초토화되고, 다 뺏기고, 제일 많이 짓밟히고, 항상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떻게 뭐 좀 하려고 하면 죽고, 남자들 전쟁에 다 죽고 울부짖고. 이게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야.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맨날 이렇게 점령당하고. 그래서 이전에 뭐 사사기 시대 이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맨날 점령당하고 하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딱 되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냐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하면 말도 마고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어디 그냥 길바닥에 앉은 거지들만 있는 땅, 갈릴리 아무도 고통받는 땅, 또 이방하고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인 땅. 이게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소외당한 땅, 가난한 땅, 사망이, 항상 사망이, 죽음이 있는 땅. 외세의 침략으로. 잘 보십시오. 이 진짜 왕이 왕으로서의 대관식, 이 천국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가장 빛나는 땅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어둡고 죽음이 지배하는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거기서부터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왜? 거기에 왕이 가장 필요했으니까요. 거기에. 이게 우리의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필요한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의 진짜 왕은 빛이 가장 필요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먼저 가셨다. 1866년에 당시 하와이에 나병이 퍼지고 정부는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와이에 있는 이 몰로카이라는 섬에 모든 환자를 그냥 다 집어넣어요. 배를 태워서 그냥 거기다가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버림받고 막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늘 이 사람 죽고 오늘 저 사람 죽고 근데 이제 나병이 심하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곳곳에 그냥 시체들 쓰러져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곳에 7년 뒤에 1873년에 이 벨기에 출신인 다미안 신부가 33세 그 섬에 들어갑니다. 그 주교가 이제 말렸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갔어요. 그가 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관 짜고 시체를 묶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집을 짓고 상처 씻어주고 붕대 감아주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10년 정도 거기서 사역하다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뜨거운 물에 발을 담겨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뒤에 이 다미안 신부는 그 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이제 세상은 그를 이렇게 부르죠. 나병 환자의 사도다. 그가 왜 그 섬에 갔습니까? 자기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우리의 왕의 모습입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가셔서 가장 필요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셨다. 버려진 땅이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진짜 왕이 왔다는 사실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의 진짜 핵심 키포인트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게 천국의 핵심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 주제, 천국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그 왕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장 잘난 사람들, 가장 멋진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추한 곳으로 오시고 나 같은 인간한테 온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다미안 신부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착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이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막 방금 얘기한 이 다미안 신부하고 비교하면요. 막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제일 멋지게 살아왔던 게 뭔가 쫙 나열해보면 별로 한 게 없어. 아, 한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착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착함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합니까? 하면은 저는 착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물론 아까 초등학생들은 다 자기가 손들더라고. 제가 착하다고. 여기도 손들라고 여러분 손 못 듭니다. 여러분들은. 아, 중학생 정도면 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성인이다. 그럼 자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어요. 이게 착함의 함정이에요. 누가 착하다. 저 착합니다. 누가 손 들어요. 손 못 들지. 착해지기도 어려워요. 또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뭐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인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건 불가능한가? 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야,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이렇게 사냐? 이러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복음에는 내가 그렇게 낮아진 곳으로 진짜 성인처럼 사는 복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복음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렇게 추악하고 성격 더럽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사랑하시더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더라. 저 잘난 곳에 멋진 곳에 화려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쭈그려 앉아 나 같은 인간이 뭐 하나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 나 나쁘다. 그래 나 성격 더럽다.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더라.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내가 그렇게 어둡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가 스불론이고 내가 납달리고 내가 갈릴리다. 내가 흑암에 사는 백성이었고 내가 이 사망의 저주에 살았던 자였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짜 왕에게서 진짜 왕으로 돌아서기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게 살면 좋겠지만 착함에는 함정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도 살아생전에는 나 착한 사람이다 말을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의 평가는 죽음 이후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착해진 다음에 뭘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뭐가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아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라는 그 근본 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알면 돼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나는 착하지 않고 뭐 나는 흑암 백성이고 예. 그러니 그냥 그대로 대충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착해지는 것과 왕을 바꾸는 것은 다른 신학적 영역이에요. 착해짐의 부분도 신학적 영역이고 그거는 다른 거고 오늘의 이 천국 주제는 착함의 핵심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는 게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착해지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왕을 바꿀지 말지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착해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어제 좀 잘못했으니까 그거 좀 잘못했으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해야지. 착해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지금 왕을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1940년 나치 점령 때 일어난 일인데 이제 또 이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제 항복을 하고 독일군이 파리로 들어왔어요. 이제 독일을 다스리는 프랑스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이 저항군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지스탕스. 그들은 독일군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었습니다. 너희는 반역자냐? 그러니까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다. 원래 프랑스의 주인은 프랑스 국민이다. 독일은 침략자요.

이탈자요 반역자다. 우리는 반역자를 반역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역자를 반역하며 살아가는가 있단 가운데. 서론에서 이 호콘 7세 이야기를 했죠. 노르웨이의 왕 호콘 7세. 그의 이니셜 H7. 노르웨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은 런던에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들이 한 거라고 뭐냐면 H7을 새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벽에다 새기고 옷에다 새기고 여기저기 새기고. 그렇게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 비슬링은 우리의 총리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호콘 7세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성격도 못 고쳐요, 성격도. 예수 믿어서 성격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H7을 끊임없이 적었던 사람들처럼.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주변에서 침략해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가치가 우리의 눈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 세상 왕들이야. 세상 왕들. 세상 왕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랬어도 오늘 또 그래야 돼. H7 한번 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착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착해집니까? 평생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착해집니까? 제가 그래요, 오늘 설교를 원래는 착하게 살자로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사실. 착하게 살자.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간 것처럼 우리도 스불론 납달리로 가자. 근데 우리 성경을 이 설교를 다시 뜯어보고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우리의 왕이 하신 거지. 나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도저히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난 내가 스불론 가고 납달리고 그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나 못 가는 거야. 나는 그런데 여기서 방법을 하나 찾아야 될 거야. 내가 당장 오늘 착하게 삽시다 하면은. 우리는 더 허탈할 것 같아. 내가 허탈해, 내가. 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오늘도, 그 내일도. 또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또 예수가 나의 왕이다. 모레도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또 예수가 나의 왕이다. 또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 아주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왕을 따라 살 거란 말이야. 우리 삶 가운데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죽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후세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든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 가지.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분이 조금씩 우리의 왕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시 바꾼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합시다 해서 아니, 내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포인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그래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 막 항상 새롭고 놀라고 기쁘지도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 열리게 될 것이. 그래서 천국에는 평화가 없을 수 있어. 아무도 안 믿는 그 제사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0: 예수가 왕입니다 하면은 싸움 나지. 검을 주러 오신 검을 주러 예수님은. 천국은 그래서 평화롭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한잔하고 있는데. 전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개판되거든요. 분위기 엉망진창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셀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어느새 9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하늘과 신선해지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가의 셈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사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네 곡의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아름다운 대지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자연이 참 아름답죠. 푸른 하늘과 바람, 나무와 들판,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대지.

두 번째 곡은 내 영혼의 구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성가곡은 제시 노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는데요. 그 유명한 거룩한 성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시 노먼이 부릅니다. 거룩한 성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송경민 작곡의 함께 감사하세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우리와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신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세워보면서 송경민 작곡 함께 감사하세를 듣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테너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1: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고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좋은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방송은 우리끼리 만드는 방송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라디오를 켜주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전해주시는 분들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 방송의 든든한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라디오라는 건 혼자서 완성할 수 없는 매체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하루하루 방송도 자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도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9월 17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라이브.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선물,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9507님, 역시 아 요즘 우리 이 9507님이 출석이 빠르세요. 예. 은희의 PD님, 반가르르 하시면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4540님도 출석해주셨어요. 그리고 0871님, 우리 0871님도 이번 주에 열심히 출석해주고 계신데요. 지구촌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그 중에서 솔직히 우리말이 제일 쉽고 아름답다고 여겨져요.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전공에 따라 제2외국어도 배우잖아요. 그때 참 한글이 좋다라고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나름 좀 바빴던 하루입니다. 라고 라이브 출석 단어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말, 우리 한글이 참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참 배우기도 쉽고 우리 세종대왕께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오상은 퇴근하고 버스 타세요 라고 남겨주셨고, 2850님 땡퇴근 야호 야호, 아 땡퇴근 부럽습니다. 예. 우리 땡퇴, 우리 지난 어제였나요, 예, 우리 땡땡분 아니라고 제가 좀 놀렸더니 살짝 삐지셨는데, 네. 땡퇴의 기분이 다 풀려졌길 바라겠고요. 3743님 라이브 잇몸치료 마치고 헬스장 왔어요. 오늘도 행복 풍성한 은축나가족님들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540님 신청 찬양 예수 담기 원에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 제가 1부 마지막 곡 혹은 2부 첫 곡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507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도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33님 오늘 피디님과 통화해서 반가웠어요. 물론 피디님과 통화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전화기로 넘어오는 피디님의 목소리 너무 반가웠습니다 라고. 맞아요. 우리 이건수 피디를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받아버렸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라이브, L-I-V-E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NNC 미션. 오늘은 여러분께 앞서 오프닝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한한 감사의 마음, 이 시간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이행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행시. 제가 감사한다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행시만 받으면 좀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행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다살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이 시간 함께 달려볼게요. 어떤가요? 예. 감사 이행시, 여러분께 올리는 감사 이행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행시 미션을 내드리는데 너무 약간 좀 교훈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극동방송이니까 너무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하나 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 감사 이행시 이런 식으로도 괜찮습니다. 감, 가만히 있자. 오늘 며칠이지? 4. 4일? 4번, 14번, 24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 실없는 얘기들.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 하셔도 되는 이 감사 이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420님께서
그동안 복음카페에서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예술아 때가 아 오늘의 끝으로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로 함께 출발.

잠시 이별하게 됐습니다. 네, 재료 부족으로 인해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요분 별명도 예술아떼로 적어놨거든요, 여기 홈페이지에. 카페에서는 작은 이벤트로 예술아떼에게 편지 적어주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피디님, 예술아떼에게 작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인사는 고마워서 예술아떼로 끝내주세요. 녹음 중이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요 찬양, 신청 찬양 띄워드리면서 잠깐 생각해보고, 끝나고 바로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찬양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해주셨는데요. 소리에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감사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사사이공님께서 예술아떼에게 작은 응원의 한마디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 그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왔던 무땡 도전 그거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정준하 씨가 새우를 먹으면서 했던 새우야 막 이렇게 했던 그거 아시나요? 아, 라떼야, 예술 라떼야 막 이런 목소리로 한번 보내드려 볼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비위가 상하실 수 있어서 담백하게 우리 예술 라떼에게 예술 라떼야. 그동안 우리 복음 카페에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느라 정말 고생했다. 우리 특별히 우리 4420님, 우리 대표 메뉴로서 우리 복음 카페를 알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예술아떼 다시 돌아올 거지? 이별하기 아쉬워. 이별하기 아쉬워요. 네, 예술아떼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 창원극동 방송에 알려줘야 돼요. 알았죠, 예술아떼 고마웠어, 예술아떼 안녕. 됐나요? 우리 사사이공님 녹음하셨을까요? 예. 자, 예, 별걸 다 하죠. 네. 자, 오늘 감사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술아떼 좀 아쉽네요, 헤어진다니까. 예. 그래도 저는 여기 언제나 사사이공님 예술아떼로 저장해 놓을 거니까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행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 사랑합니다. 우리 3743님 보내주셨고, 4833님, 피디님 이행시 너무 웃겨요. 요즘 건디보다 더 웃김. 극찬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9507님도 감탄의 연속, 사랑합니다. 우리 4540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소리의 오빠들의 맑은 목소리라고 남겨주셨고, 0842님, 요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감동 많이 주는 이빠이 주는 사도들을 축복하자. 이런 이행시도 받아보도록 하죠. 2850님 감감무소식 40일간 녹방충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이런 거 좀, 여러분 비밀인데, 이렇게 저 조롱하기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롱차를 사오셨던데 이렇게 우롱하기 있나요? 이행시로. 40일까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 우리 7064님 라이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충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9507님은 옷 정리하면서 들으신다고. 아, 그쵸. 예, 우리 은혜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집안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니, 집안일 컨테스트도 한번 다음에 해야겠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옷 정리, 지난번에 뭐 설거지, 밥하기, 뭐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집안일을 좀 하고 계신지, 또 다음번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42님도 충전, 오늘 출석 단원 충전 아니지만 라이브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20님, 어플리케이션 모든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네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 이행시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LIVE 출석 단어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507님 신청하셨던 찬양이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찬양 만나봅니다.

0720님께서 오늘 일한 것 중 제일 힘든 목요일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끝나고 시간 맞춰서 휴식을 나가려고 하시는데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우리 또 은혜 충전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씩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바나바 하우스 사역자들을 모시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나바 하우스 사역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 프로젝트 준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응원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바나바 하우스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이 오실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시거든요. 네,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2부에도 응원 문자 많이 많이 우리 바나바하우스 사역자를 응원하는 문자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앞서 4540님께서 신청해주신 옹기장이의 예수 닮기 원해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기원,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영어가 되면서 좀 발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3500년 전에 쓰여진 태초의, 그것도 태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자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인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도 하고 묵상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에 대한 눈을 뜨면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할 때 사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배경에 관한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창세기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 이해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인생을 위한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좀 잘못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과학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냐 창조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는 건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너무 후대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무슨 진화가 있었고 그때 무슨 과학이 있었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성경은 그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 더 오래된 고대 문헌에서 비슷한 신화가 있을 때 신화에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한 신화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설화로 남겨놓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과학을 증명할 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남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는 역사책적인 개념, 과학책적인 개념, 우주론적인 개념, 인류학적인 개념, 생물학적인 이런 사람의 후대에서 문예붕이 일어난 뒤에 발달했던 모든 학문적인 바탕 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기록했을 때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알려주시니까 기록한 거죠. 모세라고 해서 어떻게 태초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태초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은 과학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생물학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인류학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또 우주론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의미는요 너무 커요. 그래서 참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아주 고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며 그 길을 찾게 하며 그 길을 미리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을 깨달으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부자가 된 원리를 발견했다, 경영의 원리를 발견했다, 뭐 위생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원리가 주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을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위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시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긴 알죠. 그게 모세가 그런 시대라는 거. 근데 창세기가 그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때 주셨고 그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그냥 단지 개인을 위한 믿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도전장과 그들에 대한 파격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열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했느라.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굽인들에게는 어떻게 쓰였냐면, 애굽은 이제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궁창이라는 말이 신들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궁창을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신들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그 하늘에서 우리의 신들이 내려왔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애굽의 신들의 어머니인 궁창 하늘은 신성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의 이 1장 초반에 나오는 궁창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이 선포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 신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늘에 그런 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바라본 하늘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신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으로 준 하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신들의 어머님이 있는 그 공간이에요. 신들의 어머님이 내려온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그 공간은 신들이 있는 데가 아니야. 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동이 안 오시죠? 근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거 쓸 때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겁이 났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모세는 또 누군데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긴 줄 알아요. 그들이 궁창을 얘기할 때 어떤 궁창을 말한 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쓰고 이 말씀을 만약에 전한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모세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그 하늘은 깨끗한 하늘이다, 아, 어떤 신도 관여할 수 없는 하늘이다,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의 세계관, 우주관, 신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정말 성경이 기록된 데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종교를 보면요, 자연을 섬겨요, 안 섬겨요? 자연을 섬기죠. 해달별도 섬기고요, 바람도 섬기고요. 왜 바닷가 나갈 때 우리 어촌 가면 지금도 고사 지내고 나가는 거죠. 왜 그냥 못 나갑니까? 왜 고사를 지내야 됩니까? 왜 바다를 두려워합니까? 그 고사 지내면 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서 자연을 두려워해서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자연이 두려워서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자연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세계관에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자연을 그럼 안 섬긴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은 섬기며 살아가요. 물질을 섬기든 시간을 섬기든 즐거움을 섬기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든 뭔가 세상 것을 가지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심지어는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특별히 자연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 한마디 가운데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이 세게 영향을 주면 너무 작아지는 거죠. 네팔에서 빙하가 녹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뭔가 그 산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자연을 숭배하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을 너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에 구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의 관리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좀 남다른 시각과 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팔에서 빙하가 녹았습니다. 그 녹는 원인이 뭐래요?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온난화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더 심한 그 홍수가 나는 비가만 이었으면 그런 줄 알았더니 빙하가 녹았대잖아요. 빙하가 녹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세계적인 진짜 우주학자 석학 이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구의 수명이 20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이후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는 이거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 수 없을 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열리고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잘 보살필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단지 창조를 믿을 것이나 진화를 믿을 것이나 이거 싸우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그걸 배우기 때문에 반작용으로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진화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된 삶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참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친절한 안내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된 인생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참된 자유를 위한 말씀. 예,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은 근본부터 시작부터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예요. 자유가 없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인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을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셔요. 애굽 사람들은 세상은 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이 신화를 보면 자연 만물이 다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학 작품도 있는 거죠. 그들은 신화에서는 이 사람은 신들의 부속물이에요. 신들의 뒤를 다 처리해줘야 돼요. 신들의 부양자, 사람이 신들을 매겨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짐승도 갖다 바치고 곡물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막 물질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신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은 절대 신들과 같은 형상을 담거나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노예인데요? 신들의 노예인데요? 어디 감히 신들의 자리에 갑니까? 신들과 대화를 합니까? 명령에 따르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신들이 부려먹는 노예에 불과했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50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의 시대가. 그런데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신들에게 바쳐야 될 노예와 부양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너희가 즐거운 것을 즐겁게 사는 것을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일간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6일이 진짜 지금 오늘날 6일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신들이야 거짓 신들의 노예로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노예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자연 만물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된 삶은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어디 감히 노예가 쉽니까? 아니,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죠. 옛날에 뭐 종, 노비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로운 삶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의 그 압제와 착취를 당하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이 있나요? 없어요. 안식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하라. 너희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만 생각하면 이게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자유를 말합니까? 누가? 그 시대의 안식을 말합니까? 누가? 그 시대의 참됨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하늘이 신들이 없는 깨끗한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연을 자연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갈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이 이게 읽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 오늘날 보면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이라는 개념은 이제 쉰다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쉬는 것도 포함되죠. 왜? 쉼이 없는 노예들에게 쉼의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네, 한 번씩은.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뭐 주일에도 막 일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좋을지 하는 것이지. 근데 쉬되 어떻게 쉬는 거를 말씀하시냐면 안식은 샤바트예요. 샤바트. 일단 멈춘다는 의미겠어요. 멈춘다. 멈춰야 쉬는 거죠. 근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못 쉬죠. 네, 못 쉬어요. 그리고 문은 닫았는데 마음이 못 쉬어 또.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실 때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근데 멈추면 뭐냐? 그럼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멈추고 멈춘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멈추고 세상에 사는 것을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쉼과 마음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모셔다 와봐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가. 여러분, 괴로우신 분 계세요? 괴로운 분 계시면 지금 안 믿으시는 분이, 안 믿으시는 분. 안 믿는 분은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긴 시간이 않아요. 뭐 영화를 뭐 두세 시간도 보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이 괴로울까요? 재미가 없어서만 그 괴로운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30분도 괴롭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노예가 되는 게 많지요. 성공의 노예 되고요. 시간의 노예가 되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자기 취미의 노예가 되고요.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고요. 즐거움의 노예가 되고요.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게 많아요. 애들도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어른들도 뭐 도박 중독, 어른들도 뭐 여러 가지요. 하나님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노예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롭게 살면서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의 참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묵상하고 들으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안 믿을 때 안 믿는 분들이 주말에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무슨 병에 걸려요? 월요병에 걸리죠. 월요병에. 그리고 피곤한 걸 알아요. 근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산으로 틀로 다녀야 뭔가 내가 누리는 것 같은, 뭔가 내가 가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 오면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가장 존귀하게 해주신 피조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저는 모세가 다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참된 인생의 길로, 참된 믿음의 길로, 참된 자유의 길로, 참된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세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0: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지낼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되죠.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감사 이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는 노래 선물과 우리 산삼 선물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도 많은 분들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6864님 가장 먼저 우리 바나바우스 사역자님들 응원해주셨네요. 전부터 못 들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0720님 2부 입장이요. 아, 예배 드리러 가신다고 끝까지 함께 못하더라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또 있는 일들은 있는 일대로 하시고, 또 아, 우리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을 때는 꼭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8720님도 2부에 입장해주셨습니다. 라이브 남겨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받아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감사 이행시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소 프로젝트 만나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예배당의 불이 꺼져가는 농촌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농촌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농촌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바나바하우스 농촌선교사역자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소소 프로젝트.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소소 프로젝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하우스가 직접 농촌교회를 찾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농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곳의 모습은 어땠을지,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바로 고성으로 떠나는 복음버스인데요. 관광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하면서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버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농촌교회를 찾아간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리고 복음버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주 만에 찾아오신 우리 농촌선교사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인사

0: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장로님부터.
1: 네, 반갑습니다.
0: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켜드렸네. 저 혼자 얘기하려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1: 반갑습니다. 은혜 라이브 충전, 은혜 충전 라이브 청취자 여러분, 농선사 사역자 이광용 장로입니다.
0: 네, 이광용 장로님 오늘도 네.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최정윤 간사입니다.
0: 네, 최정윤 간사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3: 안녕하세요.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박미소 성도님까지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역대 가장 최소 인원이 아닐까. 우리 항상 자리를 저의 이 시선에서 왼쪽을 채워주시던 박준 이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시 못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 우리 박준 이사님께서 예비군 훈련 가셔가지고
0: 예, 예.
1: 감기 몸살이 드셔서
0: 아이고.
1: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0: 예, 제가 이 깜짝 놀랐는데 예비군을 가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예, 네. 아직도 예비군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소령으로 전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1: 네.
0: 정말 어마무시하신 분인데 여기만 오시면 항상 이 순한 양처럼 네, 눈빛이 너무 선하시기에
1: 네.
0: 어떻게 소령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1: 우리 김경민 PD님 앞에서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0: 여러분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자 우리 또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이번에는 생명샘교회에서 순방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고 하셔요. 직접 교회를 찾아가 보시면서 보셨던 교회 상황은 어땠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생명샘교회에서 순방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0: 네.
2: 이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15년 전에 연고도 없는 양산 땅에 개척을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0: 예.
2: 현재 성도님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4명이셨습니다.
0: 4명.
2: 그 중에 두 분은 또 목사님의 부모님이셨고요.
0: 네.
2: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건 15년 전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모임, 기도 모임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 학교 모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0: 네.
2: 그 이후로도 목사님께서는 꾸준히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지금 진행하시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0: 네,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오셨군요.
2: 네.
0: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도 함께 나눠주실까요?
1: 네.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렇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뭐냐 또 돈을 모으셔가지고
0: 네.
1: 그 당시에 청소년 청년들을 장학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50만 원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장학금으로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예.
1: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명의 그런 장학생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선한 일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정말 그 감동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참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건 사실은 말로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셨던 목사님의 삶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바나바우스에서는 그동안 농촌교회를 위한 후원과 또 보급사역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최근에는 직접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를 직접 순방하면서 찾아가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0: 네.
2: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마음에 농촌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2: 네. 농촌교회 가장 큰 어려움은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또 같이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또 박미소 성도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3: 저도 사실 간사님이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농촌교회는 정말 물질도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람의 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3: 그리고 정말 직접

0: 찾아가지 않으면 그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알아야 또 교회에 맞게 도울 수 있고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더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반면에 이렇게 낮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아무튼 우리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농촌 교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가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엄청 크진 않지만 한 200여 명 성도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 저희 이제 찬양팀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자꾸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돼요. 예, 뭐 앰프가 안 돼요, 스피커 바꿔주세요, 믹서가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 참 있는 자리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2: PD님, 예, 제가 그 농촌교회 생명샘 교회를 방문하면서 네네. 하나 더 느낀 게 있는데,
1: 예예,
2: 아 정말로 그 농촌 교회 또 도시의 작은 교회의 현실은 의식주가 그 기본이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 예, 예.
2: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그렇죠. 네.
2: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인원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 선포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어진 자리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1: 예.
2: 그 하나님의 열심도 그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는 그 모습이
2: 네.
1: 아,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면.
2: 그렇습니다.
1: 예, 그곳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응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고요.
2: 네.
1: 아, 또 이 순방 예배를 좀 다녀오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교회를 찾아가 보니 이제 방금 느끼셨던 것 외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셨는지 또 앞으로 바나바우스에서는 농촌교회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시는지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지금 저희가 방문을 하고 순방을 하는 가운데 농촌교회, 도시의 작은 교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재정의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1: 예.
2: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리는 예배와 정말 조금도 그렇게 뒤짐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순방하는 그 교회들에 적어도 최소 매주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그 지원을 한다면은 그 농촌교회에 큰 어떤 도움이 그렇게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우리 그 성도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농촌교회와 그렇게 후원 관계가 되도록 하여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 네. 네. 너무 이 교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네 분이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분만 찾아가시면 100%가 더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꽉 차서 200%가 예배 드리는 아 너무 기쁜 일이고 특별히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으로도 참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우리 바나바 선교사분들께서 재정적으로도 섬겨주신다면 그 교회 네. 정말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장로님께서 이제 오늘 농촌교회 순방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촌교회 선교를 위한 바나바 하우스의 사역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주변에는 큰 건물과 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참 감사하고 귀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낮추면 적은 성도와 또 생활고 속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작은 교회들도

0: 많이 있어요.
1: 예.
0: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우스는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형님교회들이 먼저,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이 한 교회씩 품고 섬기기를 꿈꾸며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0: 저도 매월 농촌교회 한 곳을 후원하며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1: 아, 네.
0: 네, 청취자 여러분도 농촌교회를 품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농촌교회를 마음에 좀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농촌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좀 생긴다 하시면은 우리 함께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은혜총연합의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용 장로님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2: 네, 네. 아, 저는 방금 우리 간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조금 한 숟가락을 더 올리고 싶은데,
1: 네.
2: 형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덥게 해라,
1: 네.
2: 또 뭐 맛있게 먹어라,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형제는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 참 그거는 마음이
1: 네.
2: 좀 아프고 불편한 그런
1: 그쵸.
2: 부분이 있습니다.
1: 그쵸, 그쵸.
2: 그 예전에 경주의 최부자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그 자기들이 사는 그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그 뭐냐 뭐 흉년이 들을 때는 그 땅을 사지 말아라. 그 믿지 않는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1: 예, 예.
2: 근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내 지역에 백리 아니라 십리 안에 그 작은 교회, 농촌 교회들이
1: 네.
2: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지 않는다면은 참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간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1: 네.
2: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농촌 작은 교회를 순방을 하면서 1년에 한 40개에서 50개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렇게 순방할 때마다 그 교회들을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복음버스를 통해가지고
1: 예.
2: 농촌교회 전도 사역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농촌교회 목회자님들 또 성도들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1: 네. 이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0720님께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인사를 못 드려서 못내 아쉽지만 방송을 통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3457님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시네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한 마음마저 드신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585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바나바 농선사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소소 이야기 감동이 있네요. 우리 아직 소소 이야기 아직 안 했는데 예. 소소 일기 곧 나올 건데요. 예, 아마 오늘 나눈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7508님께서 하루 한 끼는 정말 힘든데 그중에 장학금까지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1692님도 농촌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우스의 사랑과 긍휼함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또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면서 선물까지 항상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응원 문자, 응원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 제가 1번 팬으로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 네. 네, 1번 팬으로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 만나볼까요?
0: 오늘의 소소한 일기

0: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나바 하우스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결국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고 지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버스입니다. 복음버스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가장 전하고 싶은 복음을 함께 싣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버스가 가는 곳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버스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작은 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7일 고성으로 갑니다.
1: 네, 박미소 성도님의 우리 소소한 일기, 오늘은 복음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들을까 했었는데 우리 신청해주신 찬양은 오늘 2부 마지막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복음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복음버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나바하우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금 특별한 여행, 복음버스. 어떤 복음 여행인지 먼저 우리 박미소 성도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소소일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나바 하우스의 복음 여행은 11월 7일 토요일 고성 하이교회로 떠납니다. 버스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복음 영상과 복음 메시지,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하이교회에 도착해서는 찬양과 전도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성의 유명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부터 여행까지 정말 알찬 하루가 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네, 고성 하이교회면 김동현 목사님 계신 교회 맞죠? 네. 제가 또 매주 이 화요일에 나가는 설교를 제가 편집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익숙한 우리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여기로 간다니까 또 반갑네요. 네. 우리 복음버스 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2585님께서 소소한 일기 2번 팬 나오셨습니다. 네, 2번 팬 참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2: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팬들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좀씩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제가 볼 때 샤이 팬들이 많으세요.
2: 네.
1: 저만 안 샤이하고 다 샤이하신 것 같아. 네. 네. 우리 샤이 팬들 등장해주세요. 소소일기 2번 팬까지 나왔습니다.
3: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또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관광을 떠나는 여행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복음 여행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복음과 여행을 함께 한다는 점이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여행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4: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4: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저희는 어릴 적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앞두고 설레고 기다렸던 마음으로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복음버스를 준비했습니다.
1: 예.
4: 복음과 여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속에서 복음의 기쁨도 자연스럽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네.
4: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특별한 행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복음과 여행을 결합한다라는 이 생각이 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아.
1: 특별히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 가을이기도
3: 네.
1: 하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까지 곁들여.

0: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는 시스템, 뭐 이런 컨텐츠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버금버스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버금버스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아멘.
0: 아멘.
1: 같이 가요.
0: 아, 그럴까요? 11월 7일인가요? 예,
1: 네.
0: 11월 7일 제가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1: 네.
0: 11월 7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1월 7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팬이 등장하셨네요. 아,
1: 오.
0: 우리도 많이 등장하십니다. 0720님,
1: 우와.
0: 우리 사모팬. 그리고 박미소 성도님 응원하시는 아마 이분 4호팬이 아니실까 싶은데.
2: 우와,
0: 네,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이번 복음 여행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여행에는 작은 교회도 함께 모시고 갈수 있고 전도자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 아니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죠.
1: 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누구나 함께 하실 수
1: 누구나.
0: 있습니다.
1: 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 또,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삶의 무기력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전도가 멈추어진, 혼자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든 농촌교회, 작은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이번 저희가 극동방송과 또 바나바 농촌교회 선교사역 본부가 함께하는 이 복음버스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셔서 복음버스 그러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럼 우리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0: 네.
1: 모든 것들은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11월 7일 달력에 딱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1월 7일에 떠나는 복음버스. 혹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요 문자창이 제 관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5시, 매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월화수목금. 그때, 이제 복음버스 신청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를 우리 최정윤 간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복음버스 가고 싶다, 뭐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 아니면 난 그냥 여행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샵 0981번 혹은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복음버스 가고 싶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한 인원이 있나요?
1: 없습니다.
0: 없나요? 500명이 와도 갈수 있는 겁니까?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한 인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광용 아빠, 지금 깜짝 놀랐네요. 예, 5263-3457님, 네, 아는 번호신가요? 이광용 아빠를 응원해
1: 네,
0: 주셨는데, 예.
1: 사랑하는 제 막내 딸인 것
0: 아.
1: 같습니다.
0: 우리 막내 따님도
1: 사랑해요, 평강.
0: 그리고 또 앞서서 제가 우리 박준 집사님의 문자 같은 여기 요 같이 가요라고 하셨는데 요 번호 박준 집사님 번호인 것 같은데 네, 듣고 계시는군요. 몸좀 괜찮으신가요? 예. 네, 우리 복음버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복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품고 계신 마음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복음 여행을 통해서 참여한 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으신지 우리 요거는 세분 모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박민서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 저는 하나님을 믿은 뒤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꼭 복음 여행을 함께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멘. 꼭
1: 아멘.
0: 함께 떠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 네.
0: 최정윤 간사님.
3: 복음버스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광용 장로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1: 네. 우리의 삶에 여행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습니까? 그 여행 중에 가장 좋은 여행이 복음버스 여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여행에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0: 아멘. 아, 어떤 여행보다 뭐 어디 해외여행보다 어디 뭐 좋은 휴양지보다 더 좋은 여행입니다. 우리 고성으로 떠나는 복음버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2585님께서 복음 전하고 싶은 절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복음버스를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우리 2585님 함께 가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 제가 우리 최정현 간사님께 연락처를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2585님 우리 최정현 간사님과 함께 소통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3457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하셨고 고성에서 하는군요 3134님 남겨주셨고 복음여행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준비하는 우리 농촌교회 사역자분들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7508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들린다고 가을날 귀한 복음을 나누는 복음버스 또 복음버스 응원합니다 좋아요 라고 6864님과 9281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떠나고 싶은 복음버스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까 말까 고민할 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예, 하는 게 맞으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복음버스 타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복음버스 타고 싶어요. 우리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우리 요분들 제가 최정은 간사님께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복음버스 타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소 프로젝트 우리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소소 프로젝트에 이어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내용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버스 우리 5시부터 7시 사이에 복음버스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최정윤 간사님과 함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하신 분들 문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그 운동장을 다 빌려가지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뭐 옆에 공간에서도 막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우리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먹거리들도 정말 많이 올 거고요. 그리고

또 놀이존, 체험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또 우리 준비팀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하셔도 시간이 훌쩍 갑니다. 예, 거기에 또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재밌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뭐 부담 갖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들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또 특별히 서부 경남권에 계신 분들은 진주본부에서도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진주본부에서도 함께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금버스 응원하시는 문자들 계속해서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청하실 분들 5시에서 7시 사이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만 있는 거 아니고요. 매일매일 5시부터 7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우리 소소 프로젝트 함께 하셨던 우리 바나바하우스 농촌 선교사역자분들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히즈윌의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2: Some of the new believers were pushing the boundaries of their new life in Christ.
1: 새롭게 믿게 된 사람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2: They were saying,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1: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But Paul had this advice for believers in the city of Corinth.
1: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1: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진 않겠습니다.
2: What might we learn from this biblical wisdom as we discipl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ur digital age?
1: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이 성경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 Do you know that social media has the potential to master our child rather than being a tool he masters for his own good and the good of others?
1: 소셜 미디어가 아이가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 Let me explain.
1: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2: Dopamine is a chemical that the brain releases when we expect something positive.
1: 도파민은 우리 뇌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때 분비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2: Dopamine trains the brain to repeat behaviors that we have found give us pleasure or a positive reward.
1: 도파민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뇌가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2: God designed our brains in this way for a good reason. Dopamine can help us develop good habits.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Let me give an example.
1: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 I started exercising on a regular basis when I was in my early 20s. At first, it was hard to convince myself to exercise.
1: 저는 20대 초반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2: But within a couple of months, I could sense a dopamine release each time I exercised and began to look forward to my exercise routine.
1: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운동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운동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 When I did not exercise, I could immediately sense something was off physically and emotionally.
1: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의 상태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2: But dopamine releases can also train the brain to repeat harmful behaviors.
1: 하지만 도파민 분비는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2: Our brains can be trained to anticipate dopamine releases from substances like alcohol or nicotine or behaviors like gambling, video gaming, or binge shopping.
1: 우리의 뇌는 술이나 니코틴 같은 물질이나 도박이나 비디오 게임, 충동적인 쇼핑 같은 행동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기를 기대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2: Or to likes on Instagram or Facebook or retweets on Twitter.
1: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트위터의 리트윗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 The social media platforms know all about dopamine.
1: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2: Their algorithms monitor our clicks to determine what gives us a dopamine release.
1: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는지 살펴보며 무엇이 우리에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지 파악합니다.
2: And then they keep feeding us what stimulates that release because the more they can capture our attention, the more advertising dollars they can make.
1: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붙잡을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 입니다.
1: If we are not careful, social media platforms can capture increasing amounts of our precious child's attention to the neglect of other important things.
0: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의 관심을 점점 더 많이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That is exactly what those platforms are designed to do.
0: 바로 그것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붙잡도록 설계한 방식입니다.
1: Do you see why it is so important to discipl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for life in our digital world?
0: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계가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0: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저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떠나게 되게 되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더더욱이나 그 세상이 또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압 지방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간 그곳에는 매일 좋은 곳만 있나요? 막상 떠나고 나서 모압 지방에 도착해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남편이 가장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여인 셋만 남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 세 명이 이 돌아오기를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또 첫째 며느리는 그곳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사늘게 되고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와 더불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왜 계시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신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소리 소문 없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룻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가까이 하게 되므로 돌아오게 되므로 펼쳐지는 은혜의 룻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역에 유지였고 부자였고 믿음이 좋았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다윗의 이 가문을 잇게 되고 다윗의 가문을 만들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불쌍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하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 이 룻을 예수 주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는 이 내용이 이 룻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누구가 기록했을까요? 룻기는 보통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아니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성경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이사야서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룻기는 룻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룻을 가만히 지켜보고 소문을 들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룻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이 사무엘이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타지입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예비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반가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 계신 곳에 묻히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며느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너는 여기에 남아서 너의 일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하게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는 뭐겠습니까? 보아스는 지금 많은 그 논에서 밭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보아스 입장에서 이 룻을 여러분 아무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인데 지금 이삭주로 나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텔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가려고 그러면 백화점에 갈 때 여러분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면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주로 가면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다 만들고 이래 이삭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지금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룻을 바라볼 때에 일반적으로 이삭주는 가난한 여인, 하찮은 여인, 과부 여인, 호러미를 모시고 사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탁 띄었을 때 이 눈은 아주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저 소녀가 누군가? 라고 그렇게 자기 일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세상에 나름대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시선이 가야 하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가야 하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드려야 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어 은혜를 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존재 이유를 그는 없는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존재 이유라면 여러분 이 땅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곳이 저 우리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모압으로 상징되는 거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띄어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눈에는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한 소녀 한 여인에 불과한 이 룻을 보아스는 딱 보고 저 소녀는 누구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룻이 이삭을 쫓게 되는데 자기의 종들에게 이삭을 남겨두라.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이삭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다 수확을 합니다. 이삭 하나 맺히기까지 여러분 벼는요 사람의 손길이 38번을 가야 합니다. 벼 하나 수확을 하는데 이삭을 맺게 하는데 38번의 손길이 가야 그 하나의 벼 이삭이 여러분 곡식이 멸리듯이 여러분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는 이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수확을 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있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삭 줍는 일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잘 없습니다. 한참을 다니다 보면 한 개 죽고 또 한 개 죽고 이러는데 이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보아스는 뚝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이 룻이 가는 곳마다 먼저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온전한 것을 많은 것을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아있는 찌끄러기 부스러기 그 이삭 이것을 주어서 이 어머니를 잘 먹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룻의 일생이 이런 일생이었다. 이게 증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아스가 주인입니다. 약한 자를 선대하고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붙이고, 지금 보아스는 여러분 남자 앞에서 나선 남자 앞에서 그 룻은 나선 남자 앞에서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이 존재에 불과한데, 보아스가 먼저 룻을 찾고 룻의 이름을 부르면서 룻에게 음식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룻에게 먼저 뭐 사랑을 베풀어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두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현실 문제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내가 전하는 그 사랑을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룻 기도 기록을 해두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룻기 설명을 벌써 여러분 10분 가까이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설교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먼저 살피라. 너희 주변에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살피듯이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피는 것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마음에서 여러분 생기게 되지만은 믿음의 증거는 손끝에서 납니다. 내 손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느냐, 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재우느냐, 나의 손끝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혀끝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소녀야 너는 누구냐, 종들에게 저 소녀가 죽는 곳마다 이삭을 남겨둬라.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지금 여러분 그 이삭 단과 소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저런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죽는 저런 룻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순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아스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저 소녀는 누구인가? 룻은 또 내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소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의 행편은 어떨까? 저 사람 누구일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정말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저 사람의 행편은 어떨까? 저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편을 살펴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믿음 없어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장로님의 마지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장로님들은 믿음이 참 좋은 장로님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담배를 끊지 못해.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옛날에는 다 푸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이분이 예배 2부 3부 사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날도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그런데 그때는 화장실에 구더기가 너무너무 많았어. 화장실에 구더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저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자기 집에 있는 석유를, 휘발유를 그 화장실에 꽉 뿌려놨어. 구더기 죽으라고. 그런데 장로님은 그것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앉아서 탁 성냥불을 해가지고 밑에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화장실에 불이 팍 나붙었어. 궁디가 다 타붙었어. 그 이후로 제가 이번에 마지막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아들이 반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자기 아내는 자기를 버렸어. 갈 데가 없어서 아들 집에 가다가 아들 집 입구에서 눈 오는 그날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천국에 가는 모습은 아니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증거하는 믿음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룻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고 이삭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자주 만나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정에 주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무관심하게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거린들이 가끔 옵니다. 그러면 사모원이 오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이제 옳은 분들에게 주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 뭐 하시기도 하시던데 옛날에는 동양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특별히 절을 다니는 스님들이 자기들이 이 시주 거두로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근데 주는 집은 잘 주지만은 안 주는 집은 잘 안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주셔. 왜? 그 스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래 이야기하면 대부분 가요. 그런데 어느 근사님 댁에 스님이 시주어들어 가서 뚝뚝뚝뚝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못 줘요 이래 된 거라 근사님 집에서. 그런데 계속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근사님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 스님은 또 뭐라 할게?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어쨌든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저에게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우연히 났는데요. 제가 중간에 60년 가까이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설교 준비 중에. 우리 집은 예전에 양잠업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한 1400여 평 되는 논에 양잠업을 하시는데 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양잠업을 하게 되면 뽕나무를 해마다 싹 베고 새순이 피어나게 되면 그때 누에가 이제 애벌레가 생기게 될 때 애미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조그마한 잎을 던져 넣어놔고 부드러운 잎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잎을 던져 넣게 되면 그것이 먹어서 나중에 이제 누에가 이것만큼 되는데 음식을 마칠 때 좀 되게 되면 한 40일 정도 기르던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일 가까이 기르게 되게 되면 누에가 이제 이 뽕잎을 많이 먹은 파란색에서 실을 토해내는 실로 가득 차지게 되고 그 실이 누에를 누렇게 만듭니다. 누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손으로 집어서 섭에 올린다든지 짚을 가지고 이렇게 섭을 만들어가지고 예, 섭을 올려두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실을 뽑아내어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그 뽕잎 하나가 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 뽕밭을 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7살, 8살 정도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뽕밭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뽕밭을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뽕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오디. 요즘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디들은 크기도 크고 맛도 없고 딱딱하고 뭐 단맛도 별로 없고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밭에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그 오디를 먹게 되었을 때는 너무 달고 맛있고 몇 개 먹고 나면 입이 파랗게 되고 혓바닥이 파랗게 되고 막 옷도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키라고 그러니까 왜 지키라고 했겠느냐 하면 오디가 아까워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디 따기 위하여 왔다가 그 누에에게 주어야 될 순한 잎들을 다 망치게 되니까 지키 라고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내보다 한 두어 살 정도 적은 아이들이 세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세 명 정도 왔는데 지키라고 나는 지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살살 들어와서 따먹고 있으니 내가 야 이랬던 것 같아. 야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했는가는 이야기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제가 생각나요. 그때 그래 입 상하지 않게 그냥 조금 따먹고 그래 가거라 이래 이야기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을까요? 그건 제가 밭 지키는 사람으로서 지금 있으니까 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후회를 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내 머리에 기억도 안 났으니까 몰랐는데 이 어제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꼭 이 어디 이게 뭔데 몇 개 따먹게 하고 가라 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 줍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산 그 집 그것이 아니라 은혜에 여러분 불쓰러기라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행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

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수고가 하나도 구원에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나에게는 당장은 필요 없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천국과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정함의 문제입니다. 다정함의 문제. 보아스는 룻을 너무너무 다정하게 맞이했거든요. 너무너무 다정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정하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정한 사람 곁에 사람이 오지. 만약에 보아스가 무섭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더라면 룻은 보아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가만히 보니 이 룻도, 불쌍한 룻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보아스였지만 자주 보니까 보아스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고 내가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도 야단도 치지 않고 그러는 사람인 것을 이 룻이 알게 되고, 룻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듯이 보아스를 가까이 하게 되고, 보아스는 결국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역할이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룻께서에서 이 보아스가 룻의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룻을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게 되고 두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중매로 두 사람이 가정이 이루어져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성경에서 아무 선행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중에 자기의 며느리가 낳은 이 아이가 결국은 자기의 손주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손주를 안고 막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룻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가문이 소개가 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행편이 어떤가를 살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우리 사람에게 제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말고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살피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김해 중앙교회 다닌다고, 나는 김해 중앙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고, 아니면 여러분 아까 제가 주중에 소개한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의 떨림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아픔이 해결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오늘과 같은 설교를 통하여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불쌍한 존재였는데 나도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겁이 많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근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가 뭔지 채워줘야 하고 그들을 다정하게 맞이하면서 너도 교회를 신앙을 잘 가져서 기도하면서 기도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은 지금요 들판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자와 수확을 거두는 자 사이에, 그 일꾼들과 룻 사이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좋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필드에서 교회가 아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다양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을 쏟아야 할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벗었을 때에 네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마실 물건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가까이에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한 가족들은 어렵고 힘든 룻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따뜻함으로 맞이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다정함으로 다가가주고 필요가

0: 무엇인지 이삭을 남김으로 채워주고 그들이 결국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가 귀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중앙가족들이 룻과 같은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말씀의 주인공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한복도 어지성군에서 온 박명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서부터 꼭 발꽃까지 병으로 앓던 저를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리톤의 석상근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며 천국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며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선곡을 나누어준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더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시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2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 하동의 영적 회복. 10월 11일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66개 교회 2천여 성도가 함께하는 1011 예수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동의 분은 성령의 새바람,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해드리는 1분 찬양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5329번님께서 지선님 한동안 방송을 못 들었어요. 오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걸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있으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요. 또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3759번님께서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283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샬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극동방송 듣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 시간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수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낼 정도로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수로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기기 전 8개월 동안 많은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의 밑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더라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방송 가족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이 스포츠를 보면 각 종목마다 황제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그렇고요. 야구에서는 베이브 루스 등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농구에서는 아마 이 선수를 꼭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마이클 조던에게는 성공의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두 번째, 기초를 소홀히 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세 번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가치가 없다. 네 번째, 보폭을 작게 해서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다섯 번째,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라.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먼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찬송가지만 약간은 좀 세련된 편곡의 찬송가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이 찬양은 꽤 긴 버전의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 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세 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섞지 마라. 유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열 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1장 19절에서 3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0: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돈 모엔의 I Offer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첫 곡의 제목이 내 삶을 드립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보통 시간이나 물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거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범한 목요일 하루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산 순간도 있고,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를 그분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진보라의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바비 메이슨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리 랜드와 스테판 맥워터가 함께한 God of My Restoration, 그리고 베델 뮤직과 브루클리거 투브드가 함께한 Holy So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용재의 의의 나무, 강명식의 그가 하시니, 송정미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전문 기업이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스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회수해서 수리한 뒤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이었기에 경영진은 반대했지만 거스너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의 이미지를 단번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꿔놨습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된 IBM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온전한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대석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대로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뭐 지름길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냥 정통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소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린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은 제프 넬슨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또 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처럼 남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빠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사랑의 우사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열애조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듯합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약 100일 정도 남았을까요? 그쵸? 연말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지나면은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다 보니 계절도 가을이 된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은 바다 위에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건 아닌지 막막하시기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내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자고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망망대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확신의 반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이 방송을 우연히 들게 되셨든 또는 북녘 땅에서 외부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밤시간에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한 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대북 방송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 그마저도 단파로 음질이 좋지 않고 더 멀리에서 내보내지만 이렇게 중파 AM을 통해서 방송하는 특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또 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꿈을 꾸시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전국의 이 남한 쪽에 있는 탈북민 중심 사역 교회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1: 네, 잘 있습니다.
0: 자, 오늘 살펴볼 탈북민교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교회는 예수 마음 전원교회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갈 텐데요.
0: 네.
1: 강화도에 2012년에 개척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입니다. 본래 김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0: 예.
1: 최근에 고양시에 조현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 마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처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였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면서
0: 네.
1: 중간에 전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 마음 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개척하신 분이 이무열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현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의정부에 위치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함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때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0: 오.
1: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김포에 버려진 농가 주택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0: 예.
1: 예수 마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0: 그렇죠.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꽃제비 출신
1: 예.
0: 또는 무연고 탈북 예. 아이들과 7년 동안 이제 함께 사시는 그룹홈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된 예수마음 전원교회.
1: 어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쯤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년이 되고
0: 그렇죠.
1: 더러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0: 네.
1: 이제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또 이 사역의 큰 은혜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1: 예.
0: 한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목적 그리고 사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1: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분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통일한국입니다.
0: 오.
1: 우리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한국의 예수의 제자들과 또 각 영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우리 목사님의 영역도 참 넓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의 직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0: 네.
1: 우리 특별히 예수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 다문화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신앙 양육 첫 번째이고요.
0: 예.
1: 두 번째 사역이 우리 둘이 하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안전 돌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0: 예.
1: 그리고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0: 이 힐링 센터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숨, 쉼, 삶이에요.
1: 오.
0: 참 특이하죠?
1: 네.
0: 자, 우리 이 힐링 센터 안에도 특별히 쉼이 필요하고 숨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자 가정을 위해 무료로 쉼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연합 사역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진심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남과 북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아름답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1: 예.
0: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카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사역이 지경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0: 예.
1: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주민분들과도 함께하는 사역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역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셨을까요?
0: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보면 이제 그 사역의 현황들이 그려지잖아요.
1: 예.
0: 이제 목사님 사역의 영역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려인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과 또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 실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쉬기하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무엇보다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겠네요.
0: 예. 이 예. 놀라운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사역자들과 통일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진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1: 네.
0: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이무엘 목사님, 목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또 일꾼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 지금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0: 아멘.
1: 자 그리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감동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이무엘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숨, 쉼, 삶 힐링센터와 우리둘이 하나 센터 등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강화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지금 잠시라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장으로도 섬기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0: 맞습니다.
1: 그 사역 능히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예수마음 전원교회와 그 사역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이무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시청해 주신 찬송이 있네요.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교회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사역들 소개해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 446억여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고 북한에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필로폰 유통이 위축되고 거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 사우디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41개 종목에 출전하고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정부에 입힌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북한이 446억 2,64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상설 연락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수송과 중동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관련 역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공식 회담 의제에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 주변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장사하는 이른바 달리기 장사꾼들이 김장철에 대비해 마른 고추와 생고추를 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농촌에 가져다 팔고 농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시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물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높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꾼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춧값을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로 받으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른 통고추의 농촌 매입 가격은 1kg에 15에서 20위안, 생고추는 1kg에 약 2위안이며 해산시장에서는 마른 고추가 1kg에 18에서 3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4년 전 1위안당 북한 돈 1250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을 적용하면 당시 2, 3만 원 수준이던 고추 가격이 현재 북한 돈으로는 약 3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위조 지폐 등을 우려해 위안화를 꺼리던 농촌 주민들까지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화를 선호하면서 장사꾼들도 농촌 거래를 위해 중국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의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전문 장사꾼을 통해 필로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기존 유통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거래나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1회 흡입 분량의 필로폰 가격은 과거 100에서 200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500위안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필로폰을 각성제나 진통제 대신 사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가격까지 오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 같은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러시아 시즈란의 정유 공장과 드론 생산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시즈란이 위치한 사마라 지역에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모두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도의 시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중단 의사를 확인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양측이 상대국의 에너지와 물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과 식료품 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운영한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메카의 안전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티 측은 메카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후티의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우디 당국은 메카와 제다, 타이프 등 주요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는 최근 사우디 동서를 잇는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송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대체 수송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에서도 후티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원유 수송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강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는데요. 북한 고위 군사당국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군사 안보 분야 교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어떤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김 부상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보 포럼에 참석한다는 사실 정도로 별도의 북중 군사회담이나 새로운 군사협력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일정이나 중국 측 인사와의 회담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모레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에서 선수 1,798명이 참가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46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으로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19개 도시와 도쿄, 오사카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해 천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축구도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수영 김우민과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탁구 신유빈, 육상 우상혁 등 주요 선수들도 출전하는데요.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여자 축구는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대 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9개 메달을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 항저우 대회가 1년 연기돼 열리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게임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에서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수원 19도, 서울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로 정...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속초, 강릉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영월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월 25도, 강릉 24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남원 19도, 고창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 29도, 남원 28도, 천안 27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포항과 부산, 울산, 통영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포항과 울산 22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27도, 포항과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이어도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17도, 개성 16도, 진남포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장현, 개성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원산과 고성, 장진, 청진, 운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9도, 장진 10도, 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1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9927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눈이 조금 일찍 떠지면 듣게 됩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이 부족해지는데 일찍 자고 또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나눠주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런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끝 현장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총알치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창조의 우리 주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모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의 형편보다 크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의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두같이 쌓아 올리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폐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 이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대하며 9월 18일 금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0: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이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찬양사역자 나무에는 목소리로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진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남과 북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찬양,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온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3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조금 전 함께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노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1

05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0: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0: 맡기게 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수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굳은 얼굴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겼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옥은 저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트로바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마든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보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기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0: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한평생 굳게 붙잡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포항이 21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20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19도, 대전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청진이 17도, 신의주와 춘천이 16도, 함흥이 15도, 강계가 9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대구, 여수,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럼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0: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때로 기도가 힘들고 답답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가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교만하고 게으릅니다. 가족들에게 짜증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것, 한 가지씩 고백해 보십시오.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길 때 고구마가 한 개씩 한 개씩 딸려오는 것처럼 죄들의 목록은 계속 딸려오고 성령님께서는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우십시오. 분명한 것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깊은 곳은 점점 더 시원해진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과 싸울 때 나의 승리를 주도해 주소서. 내가 세상에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는 도움의 손길 되소서. 내가 올바른 길로 들었을 때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소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나의 오늘을 의미 없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쓰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 비록 몸 성치 못하오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밤바다 밝히는 등대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몸 온전치 못하오나 세상에 소금 되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나 이제 나의 일을 구하니 주께서 찾아주옵시고 주의 대문을 두드리니 대문 열어 맞아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떨며 설레며 조용히 그분의 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반응을 살피시고 내 속의 영혼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콤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신선함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A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0: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89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서 낙심될 때에도 즐겁게 소리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렇게 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8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즐겁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즐겁게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즐겁게 라고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즐겁게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잠언 27장 2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피곤이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마음을 두어 일하게 하소서. 주어진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초라한 것 같을 때에 일의 경중을 바라보지 말고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분긴 만큼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매진하게 하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일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즐겁게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즐겁게 샵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27장 2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크든 작든 즐거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즐겁게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15님 내가 선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나아가게 하소서. 1445님 즐거운 주말 복된 주일 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시편 89편의 고백처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즐겁게 그 이름을 소리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4203님께서도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게 하소서. 5389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즐겁게입니다. 즐겁게라고 샵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세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친척 중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몇 명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 또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성전은 수르바벨과 또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놓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든 거죠. 아,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당시 암살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독약을 타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술을 맡은 자는 왕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호하는 자와 같은 자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전에 없었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서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아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가?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전에 없던 얼굴에 수심이 왜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서를 좀 써줘서 그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까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나무도 좀 우리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유환양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침묵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 보여요.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사흘 만에라고 11절에 돼 있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가서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기 마음에 팍 품고 있는 거예요.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밤에 그것도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때에 가서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의 첫 시작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어떤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느헤미야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너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이

느헤미야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침묵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무너진 상황을 정확히 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감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드러나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은 드러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도리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왜 성벽을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이 없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왜 그들은 그러면은 성벽을 짓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까? 잠시 역사를 이야기하면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말씀하셨죠.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보내겠다는 거.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겠다는 거.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옵니다.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짓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짓지 못했어요. 그 뒤에 이제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8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인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였던 에스라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마 그때에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부터 14년이 흐른 시간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90몇 년이 넘는 세월 아니면은 그 포로로 잡혀 있던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한 속에 고통 중에 수치스러움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트라우마죠.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수치스럽지만은 우린 여기서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까지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우리라는 것은 느헤미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누구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번 강조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 속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너희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같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걸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한데 하나님을 통해서 눈에 실제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귀로 들은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탄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게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 상황부터 이제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삶 가운데 다시 세워야 할 성벽이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우리 교회를 잘 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누가 세워야 될까요? 아, 내가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입니다. 자부터 읽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

약속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난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독려하면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느헤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땅에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계획을 낼 수가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의 힘, 순종의 힘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는데 그 힘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지나온 삶에 있어서 패배주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준 거죠. 열정을 준 거죠. 그 소망과 열정은 자신의 언변이 아니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온 어떤 부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케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짓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적응하며 그냥 힘들어도 참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견디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변화의 역사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과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을 때 그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과 여러분 삶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받은 은혜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능력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에 왔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뒤에 그 나눔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복음적 사명과 율법적 사명으로 나눕니다. 이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역하는 걸 복음적 사명을.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복음적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사역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통해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차이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역은 지치게 되는 거고 힘들게 되는 거고 도리어 자신을 다시 율법으로 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철두철미한 계획과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너진 것을 발견한 것을 끝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후회만 되잖아요. 낙심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이 성벽,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는 온전한 성벽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라고 돼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모두 힘을 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힘을 낸다라는 건 뭡니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가문별로 맡겨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별로 또 맡겨진 일이 달랐어요.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지역도 달랐어요. 막 다 모아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모두 힘을 내어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함으로 성벽을 세워나가는,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라는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서 필요한 거예요. 청년도 필요하고 어르신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셀리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 하랍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들이 각자 맡은 일에서 지역에서 각자의 어떤 직업을 따라서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각자 일이 다르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후한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자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또한 이 후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어떤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성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후반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신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면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성벽을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라면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셀 리더라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한 영혼이 교회 가운데 잘 정하고 성숙할 때까지 세워나가는 책임이 있는 거죠. 직분자라면

자로서, 청년이라면 청년으로서요. 또 연세가 있는 분은 연세가 있는 분으로서, 건강한 분은 건강함으로, 또 그렇지 못한 분은 그렇지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지켜나가는 것. 저 여러분이 유방기사에게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전부 다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일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고 여러분들 밖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관리 집사님이 쓰레기는요.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사명일 수가 있어요. 가다가 아, 저 사람이 저게 무너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무너졌어? 잘해? 이렇게 질책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죠. 사명이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까? 교회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보일 때마다 저걸 어떻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뿐입니까? 오고 가는 세대가 다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전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계속해서 부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뒤에 또 있어요. 두 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18절 맨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는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읽진 않았지만 말씀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선벽을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짓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다시 등극을 하는 거죠. 이 세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고, 그 밑에서,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비아였고, 물질을 댄 사람이 바로 게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철저하게 못 짓도록 방해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그 방해 때문에 못 지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약한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유혹과 방해물이에요. 근데 그냥 무너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다. 내 개인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착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안 나가도 아 내가 예배를 세워야지. 예배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하는데 아 더 어려운 일이 막 생기기. 그게 여러분들 악한 영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점점점 부흥하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는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물속으로 깔아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야? 방해꾼들이 생기는 거죠. 악한 영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 아, 내 삶 가운데 이런 방해꾼들이 오면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뭐요? 회복시키고 있거나 나를 성벽을 재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0: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약한 영은 떠나갑니다. 당연히 떠나가죠. 영향을 받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을 살리려 하면요, 가정에 어려움이 더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방해꾼들이 옵니다. 방해꾼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이 굉장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세 사람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니요?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형통이잖아요. 형통은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을 성취하는 걸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선포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내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푸른동산교회 김병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힘을 다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군인, 경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물을 여러분 보셨나요? 이 또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만한 비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즐겁게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7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왠지 기분 좋아졌어요. 5025님께서도 비가 와서 즐거워요.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통통거리며 나뭇잎새를 간지럽히네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씨 가운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서 복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15절 16절에 보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오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경중이 어떠하든 간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 복받기를 바랍니다. 7955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이보다 즐거움이 있을까요?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비를 확인하신 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노랫소리와 같은 이 빗물을 확인하신 분들, 빗방울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좀 남겨주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전국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놀이존,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10월 17일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 데이가 한양대학교에서 마련이 되는데요.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져서 여러분께 오늘까지 함께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숫자 70을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즐거운 빛나는 오늘의 가을 소풍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가족 여행이 됐으면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샵 0981번으로 숫자 70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하게 되고요. 서부 경남권에 계신 분들은 진주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함께 출발을 하게 되니까요. 함께 가는 또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또 함께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숫자 70 남겨주시면 아마 그 링크를 받으

하실 거예요. 그 링크를 꼭 받는 즉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70-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받는 즉시 링크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숫자 70-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0님께서 작은 아들 부부에게 자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작은 고모 가족도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3759님께서 오늘 7시에 비 온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우산 챙겨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기분도 상쾌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9277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거제는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요. 아, 거제의 비 소식은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네요.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025님, 즐거운 하루, 겁 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삼행시였어요. 1457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아, 다 찬송 부르세요. 아마 찬송가 가사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즐겁게입니다. 3444님, 사천에도 비와요. 진주로 운행 갑니다. 진주 가서 진주 소식 전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4950님, 출근길 빗방울 소리가 정겹고 반가웠어요. 공방 앞에 화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3245님, 오늘 새로운 하루가 또한 즐거운 담비 되게 하소서.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즐겁게이고요. 홈커밍 데이에 함께 버스 타고 가을 여행 가실 분들은 숫자 70 남겨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0님께서 진주도 비가 오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8616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찬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가 와서 더욱 즐거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샵 0981번으로 오늘은 즐겁게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16절인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주님의 이름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즐겁게 소리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즐겁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단어 즐겁게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이죠. 먼 땅 좋은 기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 역사회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 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험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받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세아 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 방송의 북방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험원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험원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 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른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오늘은 1973년 아세아 방송이 드디어 방송 전파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땅을 향하여 쏘아진 복음 전파는요, 지금까지도 북한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북한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창원극동방송도 북한의 강계지역에 방송사를 세우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남 땅의 복음 전파가 잘 다져지고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만 원씩 보내주시는 그 전파선교 헌금은요, 그게 북한 땅에 창원극동방송과 자매방송사인 강계극동방송을 세우기 위한 또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창원극동방송이 더 쌓아지고 이 높아지고 널리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만 원 전파 선교사가 되실 분들 샵0981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즐겁게입니다. 즐겁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어요. 3484님께서 신선한 바람과 함께 내리는 빗방울이 정겹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겠네요. 그렇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강계 지역에 방송사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정치인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계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일곱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높여 찬양하니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간수하여 빠짐없이 지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님의 규례를 따르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니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 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숯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단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네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21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맨 먼저 천사를 만드시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그 시험에서 탈락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계명승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 그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흑암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인 흰 보좌의 심판대까지 임시로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면 구치소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임시 대기 장소입니다. 마귀가 갇혀있던 그 흑암의 장소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과의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더라도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행위 언약을 바로 이 선악과 더불어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에 갇혀있는 사탄이 너를 시험하게 될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테니 너는 이 동산을 잘 지켜야 한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사람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마음속에 생겨난 순간부터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두려워서 숨기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생겨났고 그 양심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생겨났고 그 양심에 가책받을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너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0: 양심을 어긴 사람은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르쳐서 마음속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을 새긴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과를 먹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를 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사람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과를 동산 중앙에 심은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의 실상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의 실상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동산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아담을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아담 자신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벗기고 짐승을 희생시키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보혈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동산을 나갔고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생명과의 실상이고 이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믿던 구약의 선진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녹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전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의 저주의 독을 대신 먹게 될 것이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영원히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천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3천 년 전에 2천 년, 1천 년, 700년, 100년 이렇게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약의 선진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멀리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저주를 대신 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부 이런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까지 극동 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1: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0: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화율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예,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제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 2026 추계 부경사경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장양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338-910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호산나교회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초청 감사 찬양예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3시 진주 장로합창단과 정원옥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와 국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Jesus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답합니다. 저 철학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교회회의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회의도 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교회에 표현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추려 하면 그 정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피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로마에 대해서 말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해야지 로마 군대 물을 몰아내고 내 나라 이스라엘 독립해야지 주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 애국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 관심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힘사하신 일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귀신아,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업무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병을 안 고치고 귀신을 안 쫓아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서 떠나세요, 헤로당이 당신 죽일라 해요. 예수께서 그 여우 있게 가서 말해라, 내가 오늘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리라. 헤로당은 예수님 보기에 여우보다 못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3일에 완전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누가 믿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악령을 다 쫓아내 주셔서 행복,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치료받았을 때 그 다음 새벽에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벌써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방은 텅 비었습니다. 아, 기도하러 가셨나. 그래서 가니까 한적한 곳에 이슬 맞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기도 소리 들리니까 아는 거죠. 기도는 묵상 기도도 좋지만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장자가 아프고 나이 30대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강단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고 병이 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조용한 묵상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겠지만 주님은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많은 사람이 기다려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그래 가자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오라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나자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저 만나러 왔습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광주에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목회 윤리가 있다. 내가 그 교회에 부흥해서 한중간 부흥이 한 건 내 일이고, 부흥이 끝났으면 끝났고, 이제 그 교인이 상담하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해야지 왜 나한테 오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부흥의 끝이 깨끗해야지. 부흥이 하고 나서 그 교회 계속 연락하고 힘 있는 사람 연락하고 그런 지저분한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3시간 운전해 와도 저는 안 만나줬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 안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안 놔라.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교회의 선 목적은 예배지만은 그보다 큰 사명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인기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뭐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인기 올라가도 다 불안 속에, 공허 속에, 보람 없어서 울며 삽니다. 대통령 되고 싶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 되고 나니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구원도 예수뿐이지만 참만족, 인생의 참 기쁨은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다 수고하고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만 힘들어합니까? 목회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병을 실려갑니다. 아, 또 한 주간 어떻게 해야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800억이 아니라 8천억이 와도 다 쉬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800억이 와도 다 시원한 생수를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이가라 폭포보다 더 많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것을 먼저 누리고 이 세상에 수고하고 힘들고 공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하는 집입니다. 올라가도 다 군의 참모총장이 돼도 점하러 갑니다. 사령관이 돼도 점하러 갑니다. 대통령도 점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점하니까 각하 칼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칼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 맞기 전에 먼저 칼 됐어요. 몸에. 어떻게 할 때? 쌍꺼풀 수술하세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 칼대고 글쎄 얼마나 그게 진실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난 들었거든요. 대통령도 귀신에게 발사받을 겁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이 교회가 최고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자세로 겸손히 살아야지만 안으로는 내심으로는 당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롬 황제 부르했습니까? 예수님이 롬 황제 부르했습니까? 다 흙덩어리들입니다. 주님만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축복을 이 당당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는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정부는 다 망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대제국 힘 있는 사람 우리 보기 대단해 보이죠. 미국 대통령이 뭐 중국의 지도자가 뭐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애굽이 최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애굽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하나 창하나 하라나 안 믿고 가서 나이 80 넘은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금방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금방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세상 알려서 여러분과 저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왕들을 다 다스리시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시므리 같은 왕은 7일 만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오므리 왕은 12년 그냥 둡니다. 악해도 아방은 더 악해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나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22년간 아합을 안 죽이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하고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그 70명 아들을 하루에 목을 다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왕 친구들, 친척들을 다 죽이시고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어떤 것은 22년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웅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 별거 없습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에 있던 하나님은 부십니다. 하룻밤에 없애버리고 대단한 느부갓네살 하나님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알렉산더가 나이 32세에 전 세계 그 유럽을 다 정복하고 산에 가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통곡했다잖아요. 그러나 그는
32살에 자기

애완용 원숭이 갖고 놀다가 원숭이한테 깨물렸는데 그 독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알렉산더 죽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믿기로는 원숭이한테 물려 죽은 것입니다. 32살에. 나폴레옹은 51세에 대서양 그 천년 감옥에서 6년 고생하다가 나중에 복통으로 뒹굴고 구토하고 고통당하다 죽었는데 해부하니 이 암이었습니다. 히틀러, 그는 대단한 독재자입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 죽인 이유가 유대인 재산을 뺏어서 독일 국민에게 나누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학자들이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10세부터 18세 아이들 히틀러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하이! 하이 히틀러! 히틀러 만세! 하이 히틀러! 히틀러에게 영광을! 그게 9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독일 10세에서 18세 청소년의 98%가 다 강제로 거기 들어갔어. 그들 입에는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히틀러 영광을. 그리고 그 나치 정권은 부모를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거는 문제 안 된다. 히틀러부터 섬기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학교, 회사에 만나면 하이 히틀러 했지, 안녕하세요 못했습니다. 하이 히틀러. 그렇게 독일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교회하고 타협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탄압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하나님은 그를 끝내십니다. 입에 독약을 물고 권총으로 지하 벙커에서 그 부인 브라운 여사와 함께 자살하고 그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발도로를 날 태워서 내 시신이 남지 못하게 하라. 독일의 청소년 98%가 히틀러 만세, 히틀러에게 영광을. 그래도 하나님 하루에 없애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 잡아 죽이겠다는 헤로당 하나님이 벌레 먹혀 죽여버리십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교회 건들면 하나님이 역행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역이면 하나님이 그 나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기역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역사 내 최고의 나라가 되었. 그러나 미국에도 악한 누룩이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으니 미국이 테러를 당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 다 보시고 모든 왕들, 대통령, 뭐 지도자들 다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누가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까? 법을 막 뜯어 고치는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입의 말이, 마음의 생각이,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내가 볼 때 내 남편 거룩하다, 남편 볼 때 내 아내 거룩하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시 의인이 많으면 이 도시에 재앙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인에만이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습니다. 의인의 집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이렇게 들려게 보호하시거든요. 의인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리시거든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 했지만 사울이 죽지요. 다윗 안 죽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줄만 그래도 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든 말든 여기에 선한 지도자에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든 교회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5분 이상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해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 앞에 한 사람이 섰는데 그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히틀러 닮았습니다. 조금 뒤에 그가 돌았습니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를 보면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이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 안 하시고 미워만 하세요? 예, 목사님, 나에게 전도 안 했습니까? 나를 좀 사랑해서 전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왜 그렇게 나를 저주만 했습니까? 충격받고 깨니 꿈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기도해요. 기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분은 더 좋게, 안 좋은 분은 좋게. 3절에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저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구원받게 바랍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국회에 성령의 불을 퍼부어 달라고. 미워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애국가만 봐도 우리는 찬송과 같은 애국가, 할렐루야.

요새 이런 애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 우연입니까?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 곡과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덫에서 천천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들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가 침노를 당하거나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0: 우리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 국회의원 이정자들이 판사 검사 경찰들이 육해공군이 모든 경영주 모든 회사원들이 농촌 어촌이 한국 전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의롭게 삽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안 놓대는 게 아니고 혈서 쓰고 투쟁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보면 카운터 옆에 초콜릿, 껌, 사탕 뭐 이런 게 딱 손 닿는 자리에 있죠. 야, 원래는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계산할 때 눈에 띄어서 하나 집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품 배치를 충동구매 유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 찰나를 노려서 배치를 하는 거죠.